0: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인생의 고난은 꼭 엎친데 덮친다고 하죠.
1: 네.
0: 오직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소년에게 또 다른 고난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황반성 변성이라는 병명과 함께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1: 아이고, 고난도 고난도 이런 고난이 다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힘든 환경에서 이 소년은 살아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목사님 마치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책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의 저자 양진철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예요.
0: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냥 인생이지만 그 고난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 간증이 됩니다. 오늘 그 간증과 고백이 담긴 채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애청자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무대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여러분 첫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들려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요즘은요, 폰으로 더 많이 들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전남동부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의 뜰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7분을 지났습니다. 오늘 광양 사랑의 교회 평화의 길벗 라종렬 목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1: 이번 여름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의 연속이었고요.
0: 네.
1: 또 새로운 배움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아니,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진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나 할까요? 네. 목사님을 뵈니까 사람은 네. 정말 쉼이 필요하다.
1: 네.
0: 여름 방학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방송만 쉬었지 사실은 일은 엄청 많이 했어요.
0: 네. 그러셨군요.
1: 네.
0: 저는 나라사랑 축제하느라 빛이 하나도 없지요.
1: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0: 여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그래도 보람이 있는 게 우리 2483님 문자 같은 이런 문자가 있어서 보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2483 여기는 네. 전남 광양시입니다. 날씨가 흐리네요. 지난주 여수 나라사랑 축제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연습을 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서 너무 감사했네요. 하나님 은혜로 행사가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0: 네.
1: 하트.
0: 2483님 문자 너무 힘이 됩니다. 그날 오셨던 분들이요. 정말 감동의 감격으로 네.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정말 겉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것도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마치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온 것보다 연예인이 온 것보다 훨씬 더 큰 감격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목사님?
1: 그러니까.
0: 네.
1: 야, 준비한 만큼, 기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찾아오셔서
0: 네.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9177님 여기주 집사님 어제는 문자 안 주셔서 좀 섭섭했는데 오늘 문자 주셨네요. PD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저희도.
0: 네. 김연희 집사님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0: 황경희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5217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2: 목사님, PD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정말요?
0: 네.
2: 제목만 들어도 기대가 됩니다.
0: 네, 맞아요.
2: 감사합니다.
0: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릴 이 책이요. 제목만 들어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제목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지요.
2: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0: 네.
2: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
0: 네.
2: 목사님의 모든 것을 아마 이 제목에 담은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0: 맞아요.
2: 그러니까.
0: 목사님, 저는 사실 이렇게 독서보다는 약간 이렇게 노는 쪽으로 좀 더 가까운 사람인데.
2: 1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0: 어제 이 책을 잡자마자 거의 뭐 2시간 안에 다 읽어버렸어요. 읽다가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카페에서 읽었거든요.
2: 그래서 눈이 지금.
0: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하도 울어가지고. 네. 아유. 여러분 오늘 이 책 여러분들이 정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목이 길어요. 그래도 제목을 좀 적어보내주세요. 네. 그러면서 책을 보내주시면 꼭 읽고 싶다라고 적어주신 분들 간절한 순으로 다섯 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책이 벌써 와 있죠.
0: 네. 사실 이 정도 책이면 정말 사야 된다. 저는 구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목 한 번 더

0: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첫 번째 읽으면 목사님 두 번째 읽어주세요.
1: 네.
0: 보이는 세상,
1: 보이지 않는 하나님,
0: 보이지 않는 세상,
1: 보이는 하나님.
0: 임입니다. 목사님, 제목만 들어도 벌써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양진철 목사님, 조금 더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1: 네. 목사님께서는 부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청소년 시절에는 인정받는 그 불교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의 임원, 뭐 삼천배, 또 반야신경 암송,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던 분인데요. 고등학교 때 황반변성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으셨어요. 동시에 1급 발달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야 됐고, 부모님의 이혼이나 또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절망의 시절을 보내셨기도 합니다.
0: 목사님,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참 이렇게 케어하기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런데 중학생이었던 형이 발달 장애가 있는 동생 진수를 홀로 돌봐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시력까지 잃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
1: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게 이제 서울로 대학에 진학을 한 뒤에 CCC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참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비가 쏟아지는 야외 집회에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라는 찬양 가사에 무너지셨대요. 회심한 뒤에 동생의 손을 잡고 서울의 시각장애인 교회인 예능중앙교회를 찾아갔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결혼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대요. 현재 예능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0: 네. 여러분, 양진철 목사님의 정말 깊이 있는 간증,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불교 학생의 임원으로 삼천배를 드리고 매일 저녁 반야심경을 외워야 잠을 잘수 있었던 그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던 우리 양진철 목사님이 바로 이 찬양 앞에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책의 저자이신 양진철 목사님, 우리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0: 네, 비가 내리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시지요, 양진철 목사님을 전화로 직접 연결했습니다. 우리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와,
1: 네.
0: 목사님, 이 책의 저자를 직접 이렇게 연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목사님, 사랑했더란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쓴 양진철 목사이고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정말 많은 귀하신 우리 시각장애인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양진철 목사입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목소리가 저는 네. 훨씬 더 중후하실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되게 젊으시고 전혀 이렇게 사투리 억양이 없네요.
0: 부산 출신이신데.
2: 네.
0: 네.
1: 네. 예,
2: 서울 사람이시네요.
1: 잘 아십니다. 예, 서울 사람입니다.
2: 네. 목사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0: 오늘 같이 진행하시는 우리 라종렬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쓰신 책,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 책을 선정하셔가지고요. 지금 애청자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1: 네.
0: 네. 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네. 우리 양진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셨던 때가 생생해요.
1: 네. 네.
0: 근데 그때 그분이 네. 이분이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1: 네.
0: 네. 목사님 그때 간증하실 때 어떠셨어요?
1: 그때 이제 그때 간증했을 때 그런 저에게는 좀 특별한 그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0: 네.
1: 예, 간증의 자리에서 한 번도 설교 가운데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공황의 증상이 찾아왔었는데요. 어쩌면 그 경험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런 공황과 아픔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간증이었던 설교였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네. 여러분 다니엘 네. 기도회 할 때 우리 양진철 목사님 편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애청자들께
1: 네.
0: 네. 이 책이 특별히 이런 분들이 꼭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참 여러 당연히 마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아픈 분들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분들, 주의 말씀이 갈급하고

0: 하시는 분들, 저희 책 표지가 이 빨간색의 이제 빨간 표지에 눈물 자국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책의 표지를 주보혈 표지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네.
0: 예, 주보혈 표지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눈물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래 이 빨간색 표지, 이 주님의 눈물이 담긴 이 책, 작은 책을 통해 하나님 만지시는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요즘 교회와 목회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해서 참 많은 물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많으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한국에 홈페이지도 하나 없고 환경도 열악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서 예배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저희 성도님들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면, 저희 장로님들은 이제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요. 그 중에 한 장로님 부부도 두 분 다 시각장애인이신데 대기 원주세요. 강원도 원주이신데 저희 교회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매 주일이면 이 두 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도 미리 기차표를 끊어서 집에서 장애인 코를 불러서 원주역에 도착하면 원주역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그리고 청량리역에 내려서 청량리역에서 또다시 지하철을 타고 혹은 또 장애인 코를 불러서 그렇게 해서 저희 마포구 망원동 예능중앙교회에 일부 찬양대가 또 8시가 좀 넘으면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늘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는 시각장애인 부부가 계시고 또 어떤 시각장애인 성도님은 옥천에서 사시는데 옥천은 심지어 KTX가 안 가기 때문에 이제 대정역까지 무궁화호인가요? 그거 타고 왔다가 또 KTX 갈아탔다가 서울역에 내리면 또다시 지하철을 타고 저희 교회 와서 한 주에 예배를 드리세요.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어느새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편안하게 예배를 쇼핑하듯 주 앞에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의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한 주 매주 그들을 만나니 형언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었고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흰 지팡이를 짚고 저희 교회 앞에는 정말 수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오셔서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물음, 예배에 대한 어떤 가벼움을 가진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늘 보고 있었던 목사였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 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앙 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봤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책의 챕터 속에는 아예 소제목 자체가 관세음보살이라고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저도 역시도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의지하고 아미타 부처를 그렇게 부여잡고 기도하고 절하던 그런 예수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안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러한 것들이 또 녹아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 담겨 있으니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함께 나눈다면 참 큰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얼마 전 이야기인데 저희 장로님 중에 시각장애인 장로님이 이제 그 권사님 부부가 부모님이 다치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은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1: 네.
0: 이제 본인이 평생 시각장애인이었기에 부모님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셔서 시각장애인인 자녀인 저 자신을 늘 사랑으로 키워오셨는데 가장 가슴 아픈 건 본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정작 보이는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즉 영적 눈이 어두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늘 가지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셨는데
1: 네.
0: 제가 이 책을 이제 선물로 드렸더니 그 부모님께 이 책을 드리고는 문자가 몇 주, 아,

0: 예, 맞습니다. 사랑에 능알능. 근데 또몇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1: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정말 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0: 네.
1: 네, 목사님 어떻게 또 더 추가하셨어요?
0: 아, 사랑의 능력이요. 네. 저희가 애능이라는 뜻이 사랑에 능알능에서 사랑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사역하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성도들과 비전을 나눴어요.
1: 네.
0: 또 다른 애능은 뭐냐면 두 번째 애능은 장애인 할 때 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의 장애가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자. 즉 두 번째 애능은 우리의 장애가 오히려 능력이 되는 교회다. 그다음 세 번째 애능은 애들이 능력이 되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 우리 교회 애들이 시각장애인 부모의 자녀로 자라나며 일찍 부모님의 안내자가 되고 부모님의 눈이 되었을 그 다음 세대 애들이 또 일찍 황반변성으로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신경 위축으로 어떤 친구는 눈에 생긴 암으로 어떤 친구는 뇌종양으로 정말 그 10대 나이에 실명한 그 애들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들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 비전을 담아서 우리 저희는 올해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2: 아멘.
0: 아멘.
2: 방금 우리 양진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 이 책을 꼭 읽으시면 네.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의 간증과 고백은 정말 특별해요. 네, 네, 그 간증과 고백을 이 책에 담으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0: 네.
2: 네, 한 말씀 해주세요.
0: 책 속에, 책의 제목 속에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수많은 화려한 것들로,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 청소년들이라면 수많은 화려한 대학들일 것이고 청년들이라면 수많은 취업들과 화려한 SNS 속의 것들일 것이고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수많은 보이는 것들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분명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의 증거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가장 강력히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2: 네.
0: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심을 증거하는 이야기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화려한 것들 속에 어느새 영적으로 눈이 먼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빛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작은 통로, 그런 작은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2: 아멘.
0: 네.
1: 네. 네. 아, 목사님. 저도 그 제목이 목사님의 그 마음을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 네. 책 보면서 성경에 있는 그 시각장애를 가진 그 이야기가 네.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전혀 다르겠다. 좀 달리 보이게 되겠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애능을 네. 경험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도도 되고 어찌 됐건 저희가 이제 소개하면서 아, 네. 이쪽 전남 동부 지역의 애청자 네. 분들에게 이제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잖아요. 함께 네. 기도하고 그래서 네. 혹시 목사님께서 우리 애청자 분들에게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 귀한 우리 사랑했더란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정말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받은 교회이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가장 힘들 때 우리 교회를 왔었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가 뭔가 화려한 것들을 뭐 홈페이지라든지 외부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데도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아픈 이들이 온다는 건 그들 안에 형언할 수 없는 눈물과 또 실명과 또 혹은 가슴 아픔의 이야기들을 갖고 매주 찾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하라고 이 부족한 사람을

0: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저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눈, 즉 지저스 아이즈, 예수님의 눈을 잃지 말고 저분들이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을지라도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그리 함께 걸어가는 목회를 담당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우리 애능중앙교회, 아까 그러한 비전을 가진 소망을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의 저자 양진철 목사님의 네 전화 직접 인터뷰를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흐르고 있어요.
0: 오, 네.
1: 목사님 책에서 이 찬양이 네.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봤거든요. 네.
0: 맞아요. 네.
1: 여러분, 이런 책입니다. 오늘 이 책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전 9750번으로 책 제목과 함께 책을 읽고 싶으신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1316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0: 네.
1: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 네.
0: 네. 네.
1: 목사님 오늘 저희가 이 사랑에 들한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이 쓰신 책 잘 소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목사님.
0: 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내 마음의 책갈피. 오늘 여러분들께는요,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의 저자 양진철 목사님과의 직접 인터뷰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9177님께서는요, 눈물 좀 닦고 왔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또 6816님께서는

0: 님은 양진철 목사님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간증 듣고요. 이땅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읽고 많은 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라종열 목사님께서 우리 서머 스페셜 끝나고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책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막막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0: 네.
1: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할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0: 아멘.
1: 저희는 이제 그걸 미처 보지 못하는데 제일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꼭지는 세상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꼭지인데요. 이 책에서 가장 깊이 새긴 문장인데. 직접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면 끝없이 부럽고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되고 채워집니다. 화려한 세상에 나를 비추면 오타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비추면 교정되고 교열됩니다. 아름다운 문장으로 바뀝니다.
0: 아멘.
1: 이 문장 앞에서도 한참 머물렀는데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의 시대를 살고 있죠.
0: 맞아요.
1: SNS에 인증하고 큰 집회의 숫자를 자랑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자의 교회는 다른데요. 주일마다 교회 앞에 케인이라 그러죠. 흰 지팡이.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 소리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막 탁탁탁 소리 난다고 하시잖아요.
0: 탁탁탁탁,
1: 네.
0: 네.
1: 세상을 볼수 없는 분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이 두드리는 거죠. 케인을 의지해서 교회로 모입니다. 주차 전쟁이 없대요. 다 대신 케인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1: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집중하고 그분을 뵙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모인 그 공동체. 불필요한 거 허탄한데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만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네.
0: 네, 우리 양진철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 이 책에 가득 담겨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두 번째 문장을 한번 우리 애청자들과 나누고 싶은데, 바로 망친 설교로 살아난 두 영혼이라는 소제목이었어요.
1: 네.
0: 목사님, 요 대목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들어가는 글에서 이양 목사님께서 쓴 대목인데요. 그 수천 명이 모인 그 다니엘 기도회 강단에서 공황 사회가
0: 네.
1: 오잖아요. 설교를 멈춘 그 순간에 들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큰 집회에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공황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걱정 말고 힘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대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망친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뒤에 들려지는 얘기들은 일본에서 21년간 아픈 동생을 돌보며 삶을 포기하려 했던 성도 한 명이 살아나고 또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 있던 청년 한 명이 다시 살아난 역사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의 열심이 아니다. 내가 한다. 너는 내 임재 아래 거하기만 하면 된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성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맞아요. 목사님, 저는 그때 다니엘 기도회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사가 간증을 하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막 급하게 올라가서 강사한테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난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 양진철 목사님 눈앞에 동생 진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동생을 중학생인 그 진철이가 케어하면서

0: 얼마나 힘들었을까? 친 엄마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는 그런 장애 동생을, 네, 형이 케어하면서, 예, 그런데 그 망친 설교, 망친 간증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살면서 이렇게 입시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실패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요. 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1: 바닷속으로도 길을 내고.
0: 네. 여러분, 실패해서, 아, 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고속도로를 내십니다. 그거 이책 읽으시면 한번더 발견하게 되실 테니까 이책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문단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우리 중에 보이는 사람이 어딨어? 힘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장면은 이제 가장 많이 사실 이렇게 눈시울을 붉혔던 부분인데, 영수야, 울지 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어. 괜찮다, 영수야. 야야,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보이는 사람이 어딨어? 힘내라, 영수야. 그러니까 맹학교 기독 학생이 다른 친구들보다 시력이 좀 좋았던 친구가 있었나 봐요. 이 친구가 갑자기 완전히 실명한 뒤에 한달 만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에 들어옵니다. 찬양 중에 눈물이 흘렀고, 그래서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저자는 쓰는데요. 그 순간 영수는 그 어떤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위로는 멀리서 힘내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같은 바닥에 앉아서 나도 그래, 동명상련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죠. 함께 그 아픔을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는.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교회는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받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어떤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 공감을 이 교회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비교의 대상, 경쟁의 대상, 시기의 대상으로, 또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만, 오직 교회만큼, 우리 주님뿐만큼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곳이다. 우리 그런 천국의 공동체, 교회가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늘 같은 입장이 되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 진정한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네 번째 소개해드릴 문장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갈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어떤 대목인가요?
1: 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양 목사님께서 두 권사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책 구성 자체가 양 목사님의 얘기도 있고, 예능중앙교회 교회의 가족들의 얘기도 같이 있어요. 한 분은 불 꺼진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러 오셨다가 전화 통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기 있기는요, 어디 있기는요, 내가 갈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양 목사, 너이 대답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요. 또한 분은 평생 안마를 하면서 번 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남편의 보험금 전액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대요. 팔순이 가까운 지금 손가락이 모두 뒤틀어졌지만 여전히 감사의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자는 이두 분을 이렇게 가리켜서 이렇게 씁니다. 두 분의 삶에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이 책이 던지는 가장 급진적인 질문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하지만 죽은 자인가? 무명하지만 살아있는 자인가? 우리도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에 있는가? 이 책을 보면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유명하지만 죽은 자입니까? 무명하지만 살아있는 자입니까? 우리 성도의 노래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책,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 네, 저이책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리 0838님 책 받고 싶습니다. 2482님 저도 책이 받고 싶습니다. 7044님은요 인니에 살고 있는 동생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내는 동생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4729님 저는 광양중앙교회 안은옥입니다.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는 눈뜬 소경 같은 신앙에 해답을 줄 것 같아 읽고 눈을 뜨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1: 아멘.
0: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 양진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책 한번 마무리 지어주시겠어요? 네.
1: 세상이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 보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책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양지철 목사님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눈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수백 명의 시각장애인 성도들이 매주 케인을 두드리며 교회로 모입니다. 세상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기에 화려한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책은 무겁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절망이 아닙니다. 읽는 내내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졸지도 잠들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 양진철 목사님 우리 도서출판 선율에서 편이셨고요. 꼭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손에 들어서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0: 네, 오늘도 우리 라종렬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가을도 올 텐데요.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보이는 세상을 잠깐 내려놓고 어쩌면 그때 비로소 당신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일지 모릅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해 주실 거지요?
1: 네.
0: 네. 목사님, 오늘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길벗 라종렬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화.

많은 이들은 말하고 많은 이들은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는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이 책을 읽는 내내 목사님 양진철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말은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 다 같이 가자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했더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했더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여해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 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도서 3장, 여수 3일교회 김미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디도서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0: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도기구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여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첫째, 고난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이 얼마나 풍부한 옥토인지 설명했지요. 오늘 본문부터는 주제를 바꾸어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스스로를 경계하라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며 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경계해야 하나요? 12절 13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하지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니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철과 동이 은금으로 증식되고 풍부해지니 성경 공부 모임이 어느새 골프 모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되고 번성할 때가 바로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넘어지기 쉽고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고난이 없고 재산이 풍부하며 자녀가 잘되길 기도할 때가 많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성공과 번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금이 증식되고 풍부해질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어려워지는 까닭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들어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너무 비옥하고 아름답기에 도리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미리 안 거예요. 그렇게 14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합니다. 저 역시 돌이켜보면 제가 부잣집 장로님 댁 아들에게 시집가니 모든 사람이 교회 잘 다녀서 복받았다며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실상 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난 것은 풍부한 재물과 좋은 집 때문이 아니라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는 남편을 마주하며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제 생명을 내놓고 병원이 망해서라도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곧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 없이 풍족하기만을 바라며 기복적으로 기도하진 않나요? 잘 되고 번성할수록 오히려 더 깨어 경계하며 하나님을 붙드나요?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둘째, 나의 출애굽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14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먹이셨다고요. 왜 이렇게 열거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 광야를 가리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해요. 그 광야에 불뱀이 왜 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백성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불평했기 때문이지요. 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유는 무엇이죠? 백성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불평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짚는다는 것은 곧 나의 원망과 불평, 실패와 죄악까지 함께 고백하며 그런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이에요.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고하지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은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복인 구원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고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재물을 얻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도 내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곧 출애굽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에서 건지셨는지, 고난 중에 불평하는 나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 되새기고 나누는 것이 곧 간증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의 출애굽 간증은 무엇인가요?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내 모습까지 정직하게 나누고 있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하며 내 능력과 손의 힘을 자랑하고 있진 않나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음이 교만해졌다가 멸망의 사건을 경험하고서야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년기에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원룸에서 살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재결합하신 후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풍요롭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렇게 8년 동안 한 아파트에 살면서 저는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잊었어요. 나쁜 형들과 어울리고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드나들던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부모님 몰래 제멋대로 오토바이를 샀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다 알아서 할수 있다며 마음이 교만해졌지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 선생님들의 염려와 충고는 다 무시한 채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주변의 신고로 하루에 두 번이나 파출소에 잡혀가는 멸망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잊고 제 탐욕만 구하며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멸망을 경험하고도 오토바이의 쾌감을 끊지 못한 저는 또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샀다가 얼마 못가 부모님에게 들통나면서 오토바이를 향한 탐심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하나님과 부모님 말씀,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회개가 돼요. 앞으로는 제 욕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과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절제하게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중학생 아이도 이렇게 간증을 잘하네요. 오토바이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다 생각하며 꼭 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0: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멸망은 그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우상은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더욱 찾기 쉽죠. 그러니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에요. 2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고난 없이 풍족하기만을 구하며 그것이 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을 외치던 교만한 저희입니다. 잘 되고 배부를 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임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저를 그럼에도 먹이시고 입히신 그 손길을 날마다 되새기며 저의 출애굽 간증을 잊지 않고 나누길 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광야를 지나는 그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욕망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과 부모님과 공동체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묘수세종한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16번째 시간 성장통을 위한 처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본문을 중심으로 성장통을 위한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그런 게 있었는지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하룻밤 사이에도 훌쩍 커버리는 10대 청소년들은 종종 성장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성장통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는 뼈와 힘줄 그리고 근육의 성장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신체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통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장통은 건강한 신호랍니다. 그런데 독특한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에도 신체의 성장통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초대교회의 규모를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만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흩어져서 작은 모임으로 여러 곳에서 모였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성도의 규모가 1만 명 정도였다고 추산을 합니다. 한번 집회에 모이면 3천 명, 5천 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니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1만 명이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시 전체 인구가 대략 5만에서 7만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뭐 다 합치고 해도 10만이 넘지 않았는데 5에서 7만 정도 되는 예루살렘 도시 인구를 생각할 때 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헬라계와 히브리계로 나누어지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출석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는 우리나라 재외동포처럼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교포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히브리파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색깔을 유지하며 살았던 토착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방식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달랐습니다. 좀처럼 하나 되기 어려운 두 집단이었지만 교회의 성장과 맞물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언제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갑작스런 양적 성장이 심각한 내부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뜻입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동안 교회 내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원망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속으로는 원망이 자란 것입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먹는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것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사실 태초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 안에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결국은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을 참지 못해서 생긴 죄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일어났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불평과 불만, 그 불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먹는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양식 문제가 가장 주요한

불평의 원인이었습니다. 문제의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힘없고 무시당하는 과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주는 구제의 불평등 그리고 차별 문제 때문에 교회에 원망이 생긴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초대교회였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지역감정과 계파 갈등과 같은 초급한 사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의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더욱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그만큼 겪을 수 있는 인간적인 갈등 요소도 늘어날 것이라는 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문제도 많은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고 원망이나 불평이 발생하지 않는 교회여야 한다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을 성숙하게 수용하고 해소하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직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문제와 갈등을 오히려 소통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을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잘 해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예요. 갈등을 더 큰 부흥을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원문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이 7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앞서 일어난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회심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찾아온 변화로 인해서 교회 내 갈등과 원망이 있기는 했지만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성령과 지혜로 갈등을 잘 해결한 후에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내 갈등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언제든 겪을 수 있는 교회 내 갈등 문제를 해결할 때 꼭 필요한 신앙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 지혜는 깊이 있는 자기 반성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교회의 갈등을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대라는 것은 음식을 베푸는 사역을 말합니다. 밀물처럼 몰려드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바나바와 같이 헌신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은 헌금 때문에 교회가 능력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구제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역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와 섬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감정과 이기적인 생각이 끼어드는 기회가 되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이런 사도

성도들의 자기 반성은요, 매우 성숙한 행동입니다.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을 색출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화가 교회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솔직한 자기 반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감정과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주된 사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런 중요한 사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제와 섬김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또한 더없이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지만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해라,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면 헬라파, 히브리파 하면서 분당을 나누고 편견과 지역감정으로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 암초와 같은 신앙의 복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면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하게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감정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역감정, 학벌, 경제 수준의 차이 혹은 먹는 문제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심각한 교회 문제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는 않았는지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깊은 자기 반성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한교회가 이런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슬기로운 모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지혜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의 충만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라. 본문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사역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내린 결정은 봉사를 전담할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시간이 남는 사람, 다른 거 할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역을 맡긴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대신 맡아야 했기 때문에 그 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 세워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내놓은 일꾼 선

선발에 대한 인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 통제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느 쪽으로든 기울지 않고 말씀 편에 서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비단 충성되이 직분을 맡을 사람을 뽑는 데에만 성령과 지혜의 충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의 영역에 성령과 지혜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혜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섬김과 봉사, 교회의 행정, 구조,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 거기에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지혜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성전 건축 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2절,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 건축의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충만하게 하셨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정교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겁니다. 성전 건축을 연구하고 진행하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역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는 것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교회의 영적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정교한 말과 행동으로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고 풀어내는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문제를 만나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주신 직분 감당하겠다고 이를 악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부흥하는 교회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교회의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숙과 연합과 사랑과 섬김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 성장의 청사진입니다. 복음에 대해 철저하게 마음을 닫고 있었던 제사장 같은 사람들, 완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역사 앞에 그들도 마음이 녹아지고 엎드리게 된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발산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부흥은 문제없는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듯이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넘어지는 인생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갈등 속에 넘어지고 분열하는 교회도 있고 어려움을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교회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의 목적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간혹 교회에 갈등 요소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대안을 궁리하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양상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갈등 조장이 아니라 갈등 해결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위기는 개인과 교회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잘 살아보겠다는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직분 감당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돌아서셔야 돼요. 성도는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기간 신앙과 인생의 방황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제쳐놓았던 잘못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성도 각 사람이 성령님께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교회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부흥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자신의 삶과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누구를 위한 성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불성곽입니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삼아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은 불성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장 5절 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삼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성령은 보호자가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한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는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0: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무고한 역사를 생각하면 팬데믹이 창궐했던 3년여의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도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만 하더라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 중에 1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러는 와중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만 하더라도 표관하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성장통 심하게 와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초대교회 같은 정말 엄청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급격한 부흥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흥을 위한 내공을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성령의 위력을 발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진단하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나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나의 성숙이 교회의 성숙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로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큰 부흥으로 도약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요수세중앙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요수세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수 성광교회 송재숙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어제 은혜에 머물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이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하시고 사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서울 모태도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남 국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도 함께 기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0: 네, 목사님.
1: 오늘 저희가 사실 전파라는 도구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기도 제목들을 먼저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뭐랄까 그 긴급하고 또 사람들의 그 사연이 간절한데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저희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목사님,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소망의 기도 응답되시기를, 그다음에 소망의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또 국동방송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 네, 기도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신 약속들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기도로 도움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에 대하여, 또 우리가 돕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함께 곤란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 국동방송이 이 전파를 통하여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110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언니 정향숙 집사가 뇌출혈로 인해 재활을 잘하고

0: 건강하게 지내다 중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골절로 수술하여 회복 중입니다. 뼈가 약하여 유착된 부분이 있어 절대 안정 속에 있사오니 뼈가 잘 유지되고 회복하여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믿음의 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1: 네, 참, 저희가 기도할 텐데, 비록,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 속에, 아파서 지금 수술했지만, 만일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이미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0: 아멘, 아멘.
1: 곤란 가운데,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서 함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향숙 집사님이라는 신명을 밝히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이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재활을 하고 또 회복하고 있는 도중에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이 되어 또 수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약한 뼈들이 잘 들러붙게 하시고 또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이 모든 세포와 또한 조직들과 근육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니, 또이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딸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은 날마다 커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며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정향숙 집사가 회복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정숙향 집사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106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따님인 백장미 양이 시국에서 20년간 공부를 하고 8월 21일, 22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목사님.
1: 네, 어려운 20년이라는 공부를 하셔서 굉장히 긴 시간을 했는데, 그 기간을 의료 선교로 드린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0: 아멘,
1: 제가
0: 아멘.
1: 이긴 시간과 또 다음 단계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백장미 양이 20여 년간 공부를 하며 이제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드리고 바쳤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0: 아멘,
1: 기도합니다.
0: 아멘.
1: 주님이 의학이라는 좋은 도구를 쓰셔서 저희 나라에도 많은 복음과 또 많은 사람들을 돌봐 주셨던 것처럼, 또한 타국에서도 이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장미 양이 지혜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며,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선교를 위해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를 입히시며 돌보시는 분이신 걸 신뢰하나니, 주의 종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장미 양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우리 백장미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멋있게 나아가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천국 가시고 슬픔과 그리움으로 괴로운 상태, 상속 문제로 큰 딸이 저를 상대로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1: 네, 참, 듣기만 해도 이게
0: 네.
1: 쉬운 문제가.

0: 아니고 저희가 뭐 어떻게 관여하거나 그 뭐랄까 충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두 분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고기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풀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편을 천국으로 보내고 그 슬픔과 어려움이 다 가시기도 전에 상속 문제로 큰 딸과 불화하고 있는 어머니 또 부인이었던 분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슬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더큰 괴로움이 찾아와 참 견디기 힘들 것이고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을 것이고 위로를 얻기 전에 찾아온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할 텐데 주님 이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해주며 돌보며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총과 늘 환영해 주시는 분인 걸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문제를 싸움으로 풀지 않게 하시며 이 문제를 다툼으로 풀지 않게 하시며 이 모든 해결을 예수 안에 찾게 하셔서 이 가정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문제 해결인 것을 선포하나니 주님 지혜 주시고 어머니와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 화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해결되길 원합니다. 다음은 6455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췌장낭성 결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잔뜩이나 왼쪽 눈에 녹내장과 거짓 비닐 증후군, 희귀병이라 합니다. 당뇨, 위 만성염증,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자궁에 혹 있고 유방암 전력이 있어 건강에 대한 불안증이 많은데 자꾸 새로운 병이 생기니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암으로 발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니 무섭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네, 정말 치료가 간절히 필요한 기도가 보내주셨네요.
0: 네, 저희가 참 힘들죠. 그냥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오면 그 마치 맷집이 센 사람도 넘어지는 것처럼 이런 큰 병, 작은 병들 또큰 병들이 하나둘씩 자꾸 늘어나면 많이 두려울 텐데 제가 이제 방송으로 할수 있는 말은 우리 주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 아멘, 아멘.
0: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의 허락까지 안 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1: 주님.
0: 믿음을 같이 회복하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암이나 이런 무서운 병들이 사람 마음부터 먼저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또 믿음이 회복되기를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육체도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을 좀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645번으로 당신의 이 여러 질병들에 관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 질병들 사실 저희도 알지 못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을 저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고, 마른 갈대와 같아서, 지나가는 바람에도 훅 부러져 버리고 꺼져 버릴 것만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1: 아멘.
0: 모든 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또 작은 것 하나도 우리를 위협하고 죽여 버릴 것 같은 이 무서운 가운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1: 아멘, 아멘.
0: 주님 제자들이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며 폭풍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여.

0: 오늘 이 모든 질병과 이 폭풍처럼 위협처럼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되고
1: 아멘.
0: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1: 아멘, 아멘.
0: 우리가 이 모든 순간에 함께 의지하나니 주여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1341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작년부터 신우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곧 개학을 하고 2학기가 시작되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신우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멘.
0: 아멘. 아멘. 네. 네,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1: 네, 아멘.
0: 교사라는 일도 귀한데 또 교사들과 함께 신우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을 축복합니다.
1: 아멘.
0: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이런 모임이 있기를 원하고
1: 아멘.
0: 또 이 신우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참 복될 거라고 우리 선생님의 기도로 아이들이 잘 클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학교 교사님 1341번님이 믿음으로 신우회를 조직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1: 주님.
0: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이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이들의 예배로 학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1: 아멘.
0: 아이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아는 일들을 특히 이 학교의 예배를 통하여 학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이 학기가 시작될 때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복되게 하시며
1: 주님.
0: 아이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밝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어려운 직업이지만 기도하고 하는 모든 길 가운데 참 복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돌려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 동부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신영옥님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 듣겠습니다.

0: 아멘.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4058님이 보내셨는데요. 임상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다시 일반 항암제를 하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지만 배도 불러 있고 열이 계속 납니다. 지친 마음에 눈물만 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이 짧은 기도 제목에 너무 간절함이 있어서요.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1: 직접 보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항암 도중에 저도 여러 이제 암 환자들을 봤는데 이게 배가 불러오고 열이 나는 게 항암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병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이 힘드신 가운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벽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십시오라는 그 기도했던 아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함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여러 부작용과 또 몸으로 오는 그 고통으로 인해 힘들고 또 그 긴 세월을 또 지쳐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만 날 수밖에 없는 우리 4058님 직접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의 기도를 또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통을 저희가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분이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지친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우리 하나님 외에 도우실 분이 없고
0: 아버지.
1: 우리 하나님 외에 응답하실 분이 없게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마음을 매 흡족함을 주지 못하는 이때 주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나니
0: 아버지.
1: 더더욱이 우리가 아무 답이 없고 마음이 지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버지, 아멘.
1: 살아계신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푸시며 병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치유하신 하나님이여
0: 주님.
1: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결코 쉽지 않은 병의 치료 과정을 걷고 계시는데요. 부디 잘 이겨내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6659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들 은찬이가 23세 청년인데 경제성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 중독, 간식 중독, 소비 중독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20년간 아이를 감당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삶이 너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하나님마저 없는 듯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0: 싶을 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문자도 보내시고 또 연락도 하시고 주위 교인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에게도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그래서 아멘.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아마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이 문자를 보고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년간 아이를 혼자 감당해 오고 있는 6659님이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아버지.
0: 주님, 우리가 긴 세월을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이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고
1: 주님.
0: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고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그 상황에 함께 하셨다는 그것이 우리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에 주님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알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또 혼자 오지 않았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아멘.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1: 주님.
0: 은찬이가 변화가 없고 또 여러 중독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 텐데 하나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아이를 묶고 있는 모든 중독과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삶의 변화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일 텐데 주님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적이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니 주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1: 아멘.
0: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이 이분에게 손을 내미셔서 나와 함께 가자. 지금까지 나와 함께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1: 아버지.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6659님 우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또 기도하니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639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턱뼈가 부러지셨는데 심장과 신장이 안 좋아서 수술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적으로 붓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손길로 얼른 붙어서 음식도 자유롭게 드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0: 네, 우리 좋은 자녀, 아드님이 따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참 행복하신 분 같을 겁니다. 참 걱정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모습이 문자를 통해 느껴지네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턱뼈가 부러져서 그렇지만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연적 치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불편하실 때고 아프실 것이고 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실 터인데 기도하는 것은 턱뼈가 빨리 온 상태로 돌아가며 붓기가 가라앉게 해주시며 근육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자유롭게 잘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1: 아버지.
0: 특히 이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 더더욱 아버지의 믿음도 함께 움직여 주님과 더불어 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1: 아멘.
0: 우리 자녀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턱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다음은 077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말발이 세졌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안 좋게 말한 사람들한테 꼭 이기고 싶어요. 지혜를 주세요.
0: 네. 제가 예. 네. 참 이 기도 제목을 일단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1: 정말요. 네. 얼마나 힘쓰셨을까요.
0: 그런 저희들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셨겠어요. 그 마음을 참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근데 그 제가 그 좀 이게 좀 조언을 드리자면 말발로 이겨도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로 우리는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겼다고 할 것.

0: 같은데,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이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혹시나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말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래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견뎌내고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마음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건강해지기를 간건하기를. 아멘. 그래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 상처받지 않고.
1: 아멘.
0: 그러면요.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0778님이 저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대방들이 말을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주님 저희도 알다시피 저희가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0788님을 위해 기도하는 건 그 마음의 화평과 평강이 어떤 말에도 굴복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1: 아멘.
0: 기도합니다.
1: 아멘.
0: 마음이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그 마음이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어떠한 도전과 악한 말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말로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마음이 예수 닮게 하소서. 그
1: 아멘.
0: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1: 아멘.
0: 그 마음이 강건해지게 하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0778님 마음이 세워져서 화평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045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가 아파서 식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만 먹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0: 이가 왜 아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병원에 갔는데도 그 원인을 잘 못 찾으셨으면 참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니면은 병원 가서 한번 진찰 받아보는 것도 권유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고 있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있는데 주님 이분의 이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 아멘.
0: 혹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거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정말 이분의 이가 영적인 문제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든 하나님 간섭하셔서 믿음으로 낳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삶의 건강합니다. 회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다음은요. 8661번님의 사연입니다. 자녀가 8월 22일 토요일 결혼합니다. 목사님 주례 등 모든 것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화창한 날씨와 축과 하객 음식 등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최고의 예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0: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월 22일 결혼하는 자녀로 인하여 저희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결혼이 축복된 결혼이며 복된 결혼 되게 하소서.
1: 아멘.
0: 순서를 맡은 모든 일들 또 목사님 주례와 또 음식과 모든 하객들의 참가 오가는 것들이 안전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또 결혼식장도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특히
1: 아멘.
0: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주님 그러나 화창한 날씨 주셔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의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제가 아는 분이 8월 22일 토요일 결혼인데 혹시 같은 분인지 모르겠네요.
1: 8월 8661님 자녀 결혼 축복합니다.
0: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네. 보내주신 사연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여수성광교회 송재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선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0: 하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요.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요?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꿈이 있는 교회 김영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고 협력하여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지역 성시와 운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일터와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에 의해 세워지게 하시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지역 복음화에 가속력이 붙게 하시고 직장 내 신우회가 많이 생겨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직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일꾼이 되고 지역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확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좋은 플랜과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가 많이 불안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가 활발하게 하시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력하게 하시고 동북권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쟁력 있는 사업체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의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16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참된 자유를 소외된 이웃과 나누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섬김의 시간에서는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0: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억류자 가족들에게 격려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총은 예배 직후 한반도 평화 기여와 세대 갈등 극복, 북한 억류 국민의 조속한 송환 촉구 등 4대 입장을 담은 되찾은 빛, 다시 비추는 교회라는 제목의 광복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직과 사역, 섬김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앞에 새로워지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연합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300여 명이 모여 리폼 2026 다시 출발을 주제로 대각성 집회를 열고 신학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생들은 기성세대를 탓하는 대신 무감독 시험 추진을 통한 정직성 회복, 교육 전도사가 부족한 작은 교회 현장 봉사, 재난 현장 봉사단 조직 등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최영섭 대표는 정직과 사역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비어가는 작은 교회를 외면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 대학교 총장은 주일과 월요일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며 개인의 영적 각성이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신학생들은 일상 속 정기 후원과 현장 봉사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고양시에서 3,000원 김치찌개 식당 따뜻한 밥상 일산 백석점을 운영하는 전지웅 목사가 교회 밖 청년을 위한 환대의 식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지웅 목사는 2년 전 6월 식당을 연 뒤 자립준비 청년과 은둔 고립 청년, 인근 그룹홈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3,000원에서 9만 원에 이르는 선결제 영수증과 쌀 후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준비 청년이 식당에서 일하며 신앙적 온기를 되찾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전 목사는 청년을 도움받을 대상이나 프레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함께 수다 떨며 동행하는 관계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모유진 씨는 교회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날 함께 밥을 먹어주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택은 3일교회 목사와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가 설교 준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본문 연구와 성경적 삶의 순종은 설교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 세움채플에서 열린 월드사역 설교 세미나에서 송택은 목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분석하고 설교 구조를 잡는 데 활용하고 있지만 본문과 씨름하는 핵심 과정까지 맡기지는 않는다며 끊임없는 성경 파고들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강사로 나선 유기성 원로 목사는 인공지능은 회개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 없다며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설교대로 살아가는 목회자이고 목회자는 자신이 전한 말씀에 스스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월드사역연구소 소장 최병락 목사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을 후배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28번째 분립개척교회인 거룩한 빛 등대교회 설립까지 2년에 걸친 준비 과정과 노하우를 담은 백서 나누고 세우는 교회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분립개척을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건물 중심이 아닌 모 교회와 파송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사역으로 규정하고 청빙 과정부터 동참교인 및 마중인 모집, 인큐베이팅 과정, 형제교회 협력 방안까지 실제 경험을 풀어냈습니다. 설명회를 거쳐 지원 규모를 3억 2,040만 원으로 확대한 교회는 정착교인인 동참교인과 한시적 조력자인 마중인을 모집하고 11차례 준비기도회를 갖는 등 파송 전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쳤습니다. 곽승현 거룩한 빛 광성교

0: 교회 담임 목사는 분립 개척은 희생 없이 이룰 수 없다며 당회와 성도 모두가 한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했기에 건강한 교회 분립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0도, 순천 31도, 광양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호텔은 미국 건축가 화이트가 4년 동안 지었는데요. 꼬박 2년간을 기초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의 건축계와 언론이 비싼 돈 들여서 외국인 불러와서 헛일한다고 비난이 거셌다고 합니다. 기초공사에 많은 돈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였겠지요. 그런데 그 호텔의 진가는 공사가 끝난 지 52년이 지났을 때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동경의 대지진 때 동경 시내 건물의 대부분이 무너졌지만 이 호텔은 객실의 가구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집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교회도 다 기초가 중요한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흔들림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인생 전부를 책임져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자를 누르시고 문자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에 충실하신 가운데 나타내시는 사랑과 성실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베풀어지는 주의 인자하심, 곧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봤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네 가지 사실로 말합니다. 이는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로 우리에게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에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현재적으로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악해 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악해 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석 달치 월급을 한 번에 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시장에 갔더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북한 노동자의 현실이죠. 북한에서 쌀 1kg 가격이 북한 돈으로 약 4만 원이라고 하는데 석 달치 월급을 받았는데도 남는 돈이 고작 2만 원도 안 된다고 하죠. 가족들은 물론 본인 혼자도 한 달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겠죠. 북한의 주민들도 점차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가 무색하게도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3년 연속 3%나 성장했다고 하죠.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져만 가고 식량난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되고 꿈이 되어버린 북한 땅. 하루속히 북한이 무기개발이나 핵개발을 통한 정권 유지의 꿈을 버리고요. 사람들을, 주민들을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쏟기를 바라면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양평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우리 어플리케이션 9507님 이 문자처럼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셔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자유를 주세요라는 6089님의 문자처럼 기도의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의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써 내려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역사를 구하면서 남과 북의 앞날을 밝혀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연료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부천에서 버스 기사입니다.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6478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와 주셨는데 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걸까요? 아, 제가 부천 갈 일이 없어서 이 버스를 꼭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우리 6478님 출석 인사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 소식, 궁금한 소식 전해주고 있는 극동방송 OP데이로 모두 모이세요 하시면서 6089님 감사합니다. OP데이 함께 하시면서 오프닝에서부터 여러 이야기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 또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도 함께 이 화제를 던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렇게 OAP대

후기도 많이 전해주세요. 광주에서 오신 9003님 반갑습니다. 서현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저번 주 퀴즈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는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냐고 극동방송이라고 하니까 오늘도 북한 얘기를 더 들려줘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북한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어요. 세 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았지만 쌀 1kg도 살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을 나눴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뭐 나눌 수 있는 소재긴 하지만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북한의 주제들은 아니죠.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함께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가지치며 나눠가면서 준비된 다음 통일세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북한의 가정에서도 오 해피데이 방송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1370님, 아마 접경지역 인근에는 FM이 좀 들리지 않을까요? 황해도에서 오셨던 한 형제님의 말에 의하면 거기서는 그 당시에 TV까지 잡혔다고 해요. 이게 전파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TV까지 들리고 보이고 방송도 너무 잘 들렸다고 하는데, 아, 듣고 계실까요? 부산입니다. 북한의 젊은이들로부터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의 젊은층들, 북한의 청년층들이 변화하고 있죠. 장마당 세대라고도 불리는 그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청년들이 복음의 세대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이를 위해서 출석 인사로 여러분 기도의 한 줄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푹푹 찌는 대전입니다.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나라를 위해 또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 더 기도합시다 하셨는데, 대전은 지금 기온이 많이 높나 봐요. 여기 서울에서 보는 창밖의 하늘은 햇살은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이렇게 너무 궁금하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 해피데이에서는 이제 썸머 스페셜을 마치고 한 편 차이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고요. 매일같이 또 다르게 만나보는 코너들로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채워가는 이 코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찬양 후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영어 찬양 후에 한 편 차이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오늘의 한뼘 차이 여러분 출석 인사에 이어서 도전해주세요. 썸머 스페셜 동안에 만나봤던 통일 배우기에 이어서 남과 북이 어떤 한뼘 한뼘의 차이가 있는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석 달치의 북한 노동자의 월급으로도 쌀 1kg을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것저것 공제하고 수중에 들어오는 돈으로는 쌀 1kg도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로 나누는 이 한뼘 차이, 최근에 북한 내부 소식에 의해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 공장 노동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이 근로자가 한 달의 기본 월급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거를 듣고서 몇 번이나 검색해봤어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읽은 이게 맞나? 1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드릴게요. 남과 북은 같은 원화를 쓰는데 그 가치가 달라서 좀 이해가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 1번 600원, 2번 6천원, 3번 6만원. 보기 세 가지 다 말이 안 되죠. 600원, 6천원, 6만원. 한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온 이 공장에서 일했던,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던 북에서 온 한 청년이 얘기를 해준 본인의 월급이에요. 한편 차이도 그렇고 북한 소식을 나눌 때 북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통계가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이 우리는 이 정도로 준다, 이렇게 월급을 주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언에 따르면 나오는 정보들이 많은데 오늘의 한뼘 차이, 북한의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이 청년이 받았던 월급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약 600원, 약 6000원, 약 6만원.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로그인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쵸, 6753님도 설마요 하시면서 3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번도 몇 분 나왔고요. 6만원도 많이 나왔고요. 설마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 기사를 읽고서, 이 내용을 읽고서,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아, 이 진짜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환산을 잘못,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1번이 600원이고요. 2번이 6천원. 3번 6만원 가운데 정답 기다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 무얼 하며 또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결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어.
3: 예. 그러니까 돌려도 픽픽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0: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1: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북한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그곳에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즉각 받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이은석 형제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북한에서 오셨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군대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또 이제 외국에서 세상을 또 보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보고 아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유엔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네. 2021년에 또 자유 대한민국에 온 이은석입니다.
1: 2021년이요.
0: 네.
1: 얼마 안 됐어요.
0: 5년 정도 되었습니다.
1: 네. 근데 외국에 그렇게 선발돼서 나가실 정도면 북한에서 꽤 충성스러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선발하지 않잖아요.
0: 그럼요. 이 수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또 뭐 그 일을 또 잘해야 되고 또 네.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특히 신분이 좋아야 됩니다. 뭐 친척 간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없고 이제 네. 아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의 가족이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외국에 네. 나올 수 있죠.
1: 그에 맞는 모든 조건들을 다.
0: 네, 어떻게 운이 좋게 네. 제가 이제 뽑혔다고 하나요? 네, 속출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올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교육과 그 네. 가정 어떤 이런 가정들을 다 이수해가지고 2017년쯤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1: 20대 때 나오신 거죠?
0: 네, 제가 27살에 나왔죠.
1: 그러면 나오셔서 그 노동 일을 주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0: 그냥 아파트 건설을 합니다. 살림집 건설.
1: 그래서 건설.
0: 뭐 네, 콘크리트를 타입한다든가 미장을 네. 한다든가 벽돌을 싼다든가 뭐 블로크라고 하는 터피 이제 이런 큰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국가에 상납하는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1: 보통 러시아에서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시면 해외에서 휴대폰 사용이 보다 조금은 자유롭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디서 그럼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세요?
0: 아, 제가 극동방송이라고는 이제 그 중학교 때 한 2007년 8년
1: 네. 네.
0: 그럴 때 이제 우연히 그 전에도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그때는 극동방송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아 우리하고 말투가 좀 다른 그래서 KBS 뭐 이런 거 듣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원래 이렇게 전파 탐지기 이렇게 돌릴 수 없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1: 네.
0: 그리고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이제 쭉 돌리니까 이제 극동방송이라고 나왔는데 많은 내용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모세 또 이렇게 그다음에 신의 산에서 뭐 10계명 10개 말씀을 듣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내려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어가지고
1: 네.
0: 그걸 뭐 이렇게 없어버렸다 이런 기억이 너무 납니다. 네.
1: 뭔가 거기선 접해볼 수 없는 한편의 동화 같아서
0: 네. 그래서 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나라는 저를 이렇게 들었고 아 그다음에 애국.

0: 이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1: 근데 그런 세계 명화집을 집에 소유하고
0: 네, 그건 다 보게 해줘요. 뭐 일곱 난쟁이 뭐 이런 담보 그냥 백조의 호수 아. 시리즈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외국 명작 동화집이라고 해서
1: 약간 소설 같은
0: 맞아요. 만화 얘기인데 동화 얘기를 이렇게
1: 현실에서는 잘,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0: 맞아요 내용들이. 맞아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신화나 소라 동화 이거로 해가지고 재미를 아. 추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1: 네.
0: 아 거기에 이제 이집트 왕자가 오. 있었고 근데 라디오로 이제 들었는데 애굽이라고 들었는데 애굽하고 이집트는 좀 다 옆집인가 옆집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1: 네.
0: 예, 그때 어떤 정식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아 그렇겠거니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중학생 때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북한은 이제 중학생밖에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1: 근데 보통 라디오를 그 채널 통로를 다 이렇게 막아두는데 뭐 어떻게 그 라디오를 들으셨던 거예요?
0: 아까 그때는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볼륨 올린 거 두 개가 있어요 라디오에.
1: 네.
0: 하나는 녹음을 이렇게 볼륨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라디오를 살 때 그 정보기술 교류사나 무슨 보이부 이런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 치차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1: 어.
0: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 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1: 주파수를 예,
0: 주파수를 못 잡게.
1: 못 잡게. 네.
0: 빈 바퀴만 돌게. 이거 왜 고정시켜놨지? 하고 이제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1: 직접.
0: 예. 들으면 이게 나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나트 같은 걸 쭉 돌리면 찌직찌직해요. 그래서 별거 다 잡혀요, 이렇게. 뭐 어. 중국 방송도 잡히고, 뭐 알지 못할 거 잡히는데 천천히 돌리다 보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제가 기억에는 KBS가 잡혔어요. 근데 KBS는 한국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요.
1: 한국방송이라고 나오니까.
0: 네. KBS는
1: 나와서.
0: 알아요. 한국방송이라고. 왜냐하면 네. 그 200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게 또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할 때 KBS가 이렇게 아. 방영을 해가지고 아 KBS가 한국방송이구나라는
1: 네.
0: 걸 알아요.
1: 교류한 게 많았죠. KBS
0: 네,
1: 북한이랑.
0: 맞아요. 아 그래서 아 KBS는 한국 방송이지 하고 듣다가 이렇게 돌리게 돼요.
1: 무서워서 이렇게.
0: 네, 돌리게 되는데 국동 방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이렇게 듣기 시작했고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예, 그때 이런 마지막에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노래가 네. 나와요. 근데 그 멜로디가 북한의 어떤 만수대의 술단 이 부른 노래하고 똑같아요. 아.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창 부르는 게 너무 똑같은데,
1: 네.
0: 아 그게 녹음이 너무 장쾌해요. 와 이렇게
1: 웅장하게
0: 네. 나오고 사람들이 이게 목성도 와 크고,
1: 네.
0: 네. 특히 이게 제일 생각나는 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듣고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1: 거기서 네.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0: 아 주님은 뭔가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1: 네.
0: 북한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네, 그 제가 정식적으로는 교육을 뭐 안 해주는데
1: 네.
0: 왜 그때 2008년이 되었는가 했을 때는 소아시아의 예수라는 예수 탄생 1년을 해서 이렇게 2018년이 됐고 2005년이 됐다는 이걸 교육해요.
1: 아. 네.
0: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가 이렇게 유명했고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초벌되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요. 그것도 상식 사전을 봐도 책에도 나와요. 그 유다 같은 놈 이렇게 변절자 배신자로 칭할 때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1: 그 네. 정말 그 토대가 꽤 있으셨나 봐요.
0: 어떤 토대요?
1: 북한에서 왜냐면은 그렇게 뭐 세계 명화도 접하시고
0: 아우 일반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어요.
1: 그런 교육까지 유다 예수
0: 아 그런 교육은 중학교 교육에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중학교 교육에도 있고 저는 따로 찾아가서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1: 선생님에게요?
0: 네. 세계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자선 역사, 세계 역사 이런 것을

0: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예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때 예수는 뭐 엉뚱한 사람이고,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했을 거. 그게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그 사람이 뭐 나라도 다녔고, 뭐 이런 생각, 좀 맞지 않는 소리도 했고. 아, 근데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12명이다. 이건 들었어요. 12명 중에. 그래서, 13번째가 제자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배신자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로마 얘기했어요. 이 로마의 어떤 관료에게 이렇게 팔아넘겼다.
1: 네.
0: 뭐, 30냥에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도 해줘가지고, 아, 그래서, 신기하게
1: 선생님이 그런 말씀
0: 네,
1: 하셨다고요?
0: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네.
1: 그게 2010년대.
0: 아, 그때가 2007년대, 8년대예요. 네. 근데 그거는
1: 네.
0: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그 책에도 있어요. 그, 세계 상식 사전이라든가, 이런
1: 네.
0: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1: 혹시 학교가 그래도 꽤
0: 아, 안 돼요. 일반 학교예요. 그냥 시골 학교였어요.
1: 시골 학교였어요?
0: 네.
1: 왜냐면 아예 전혀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0: 아, 근데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선생님을 약간 의심할 수, 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12제자까지 알고.
0: 12제자는 알았어요. 근데, 네. 12제자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는 26가지가 있다. 뭐
1: 네.
0: 이러면서 종교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1: 26가지까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0: 그 선생님
1: 선생님이셨네요.
0: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신뢰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고, 호황한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1: 참, 그렇게 북한에서 처음 극동방송, 한국 방송들을 접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또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이후에는 또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5년 전에 온, 그리고 오기 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금 전 함께했던 이 형제님의 이야기와도 같이 그 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북녘 땅에 전해질 때 그곳의 역사의 그 열매 하나하나가 오늘도 맺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소만과 함께 OEP데이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한평차의 정답도 기다려보고 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리고 선물 소개하는 동안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북한의 한 공장 노동자가 받는 한 달의 기본 월급이 얼마일지 600원, 6천원, 6만원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의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망고지 파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선물 협찬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10분도 안 돼요. 정답 도전은 해주셨는데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10분도 안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오늘의 정답이 참 말이 안 되는데요. 북한의 노동자가 받는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지금 환산을 하면 600원이라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번 정답 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3,4천원, 5,6천원 했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북한의 화폐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6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물론 실제로 한 달에 600원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국가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받는 공식 월급 외에도 살아가기 위해서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거나 부업을 하고 또 밀수를 하거나 이렇게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민들이 많죠. 그래서 주어진 곳을 벗어나서 더 장마당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본을 가지고 장사나 유통에 투자하는 이른바 돈주들도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받는 월급 600원과 실제 주민들의 생활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 땅의 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수치죠. 이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일상이 아닌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참 심각하군요 하면서 0782님도 보내주시고 설마 하면서 6천원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 북녘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주세요. 우리 약속했다 믿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E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고요.

오늘 출석 인사 그리고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따로 방송 마치고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답장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선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8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드시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시작하는 건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먹고 첫 발을 내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조금 더디더라도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는 것이 참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런 길 여정 가운데 가고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씀. 우리의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 우리가 지금 홀로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결과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에 집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하루, 오늘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과 성도요 다 함께 같이 걸어가기 음성으로 앨범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라사랑 축제 준비를 하느라고 최근에 녹음방송으로 좀 이어드렸었는데 오늘은 생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퀴즈 문제도 함께 퀴즈도 함께 풀어가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또 문자 소개도 이어가고 우리 일상의 또 삶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방송 진짜 한 주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9396님 문자 출석 체크 언제나 올려주고 계시고요. 늘 편함없이 9507님께서도 아바아버지 신청 찬양까지 서인철 PD님 반갑습니다. 문자 올려주고 계시고 방송 시작과 함께 또 사진까지 올려주신 우리 2483님 바다네요. 사진 바다 광양시 어느 해변인지는 제가 알 순 없지만 바다에 가셨고요.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광양시입니다. 찬양을 신청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네, 신청을 해주셨고요. 극동방송이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길 바라면서 직원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 찬양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잘 또 건강 지키시라고,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또 이렇게 문자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찬양,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또 0782님께서도 병원 또 이렇게 다녀오신 또 다른 분에게 문자를 하시면서 또 인사 안부 또 전해주고 계시고 따뜻한 문자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13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서 참여해주는 2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2시 방송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송인 것만큼 네, 듣지만 마시고 함께 듣고 선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아멘 하여 하답하는 이 시간이 되면 더욱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2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 퀴즈 문제, 성경 퀴즈 문제 진짜 진짜 오랜만이네요. 자, 성경 말씀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 퀴즈 조금 있으면 또 어느 성경인지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먼저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빈 칸에 단어를 맞추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땡땡하며 이 단어예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땡땡하며 여기서 두 글자가 뭘까?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조용하고, 2번 온유하며, 3번 강하고, 4번 지혜로우며. 자, 이렇게 보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려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땡땡하며, 근데 여기 땡땡 이 두 글자는 뭘까요? 보기 1번 조용하고, 2번 온유하며, 3번 강하고, 4번 지혜로우며. 조금 있으면 이 성경이 또 고린도 전서 이 장은 또 유명한 말씀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또 이 말씀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귀에 익숙하신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단어를 정답으로 정답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정답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정답 올려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도 함께 하겠습니다. 러브의 오늘 이 찬양 어떠신가요? 기적.

네, 찬양 듣는 중에, 아, 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 한곡 안에, 뭔가 이렇게 그 자연의 만물이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가사라는 생각이 들면서 맑은 날씨가, 아, 점심이 잠깐 이어진 것 같은데 지금도 조금 흐리긴 했지만, 네, 그이 지금의 날씨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을 통해.

중에서 아 바람을 볼 순 없지만 느낄 수는 있죠. 네, 우리가 주님은 볼 순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까 찬양 가사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또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이 또 이게 사실 이 퀴즈 문제 정답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뭐 성격이 뭐 순하거나 뭐 약한 것이 아니래요. 힘과 파워, 이 권한이 있어도 그것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 절제하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느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늘 퀴즈 문제 함께 풀어가면서 내게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더욱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청 찬양 오늘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조금 이따가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함께 또 퀴즈 신청 찬양도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아까 기적의 하나님 신청해 주셨잖아요. 처음으로 2483님 사진도 올려주시면서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는 찬양 이어드렸고 지금 바로 기적의 하나님 가스펠 콰이어의 찬양으로 음성으로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문제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주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삶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11시 때 올라오는 기도 제목 보게 되는데요. 아,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아픔,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 성도님의 마음만큼은 내가 아프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또 그리고 사모님들 또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겹게 사시는구나. 내가 가진 어려움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도 공감합니다. 아, 정말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는 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또 사망의 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찬송할 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네, 문자를 올려주시는 분들 4643님 저도 왔어요. 문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4643님 반갑습니다. 4310님께서도 정답으로 참여해주시면서 오늘도 함께 참여해주고 문자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시고요. 작년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이라고. 아, 정말 이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너무 좋다고. 맞습니다. 가끔씩 요즘 손주들, 손녀들, 뭐 자녀들 이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의 이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 짓는 대로 결국은 잘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찬양이, 어떤 친구는 뭐 찬송이, 뭐 믿음이, 어우,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포를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하더라고요. 결국은 잠깐 뭐 방황하는 것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또 올려드릴게요. 오늘 퀴즈 문제 고린도전서 13장의 네 번째 구절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야, 이 말씀이 외우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외우고 외우면 또 이게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할수록 이 감칠맛이 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 물론 모든 게 다 좋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 정말 감칠맛이 납니다.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로 오늘 퀴즈 문제 냈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땡땡하며 라고 있는데 여기 땡땡 두 글자 어떤 단어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땡땡하며.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조용하고, 2번 온유하며, 3번 강하고, 4번 지혜로우며.

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빠르게 드려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땡땡하며, 여기서 땡땡 두 글자. 보기 1번 조용, 2번 온유, 3번 강하고, 4번 지혜. 보기 중에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신청 찬양 함께 합니다. 강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까 신청해 주신 분 계세요. 1913님.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킴.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6167님 사진 한 장 올려주셨어요. 아, 오늘까지 회사 휴가라서 아침부터 방송 들으면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물김치 이제 끝났어요 하시면서 사진 물김치, 아우 저거 한 접시 그냥 마시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시원한 동치미처럼 물김치가 담궈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그리고 손녀 같아요. 네, 너무 귀여운 손녀? 손... 따님은 아닐 것 같고 할머니 같은데 느낌. 네, 이렇게 사진까지 귀여운 자녀의 모습까지 사진으로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헌금함은 들고 있는데 너무 기특한 것 같습니다. 아유, 나중에 또 저런 사진이 또 추억의 사진이 한 장으로 남죠. 소중한 교회에서의 또 아름다운 또 손녀의 모습. 손율치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리고 오늘 퀴즈 문제 또 올려주시는 1825님 네, 정답을 함께 해주시고 또 썸머 스페셜이 끝났는데 네, 오늘 썸머 스페셜 이제 끝났어요. 네, 썸머 스페셜 아직 진행 중인 걸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썸머 스페셜 끝났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일까지 지난주 주일까지 네, 썸머 스페셜 끝났습니다. 그래도 2시 방송은 찬양 방송이니까 이 시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온유한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트까지 올려주고 계십니다. 7312님께서도 정답으로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9501님 매일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9501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렸을까요? 아 참 최근에 나라사랑 축제를 하느라고 제가 택배를 못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한 이렇게 오셔가 막 전화해서 왜 택배를 안 보내냐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셨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일단 9501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퀴즈 문제 조금 이따가 또 발표를 할 텐데 미리 정답 자 제가 골랐거든요. 5929님 듣고 계시죠? 5929님 또 나중에 문자도 드리겠습니다. 5929님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7312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7312님 네, 정답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분들은 주소 다시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 마지막 찬양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끊길 수도 있지만 박영희의 음성으로 빗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요즘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이 끝 찬양으로 이 찬양 좀 띄워드리고 또 퀴즈 문제 좀 다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제 퀴즈 문제 정답 발표합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2번 정답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다 한 분 한 분 소개 못 드렸지만 오늘도 함께 참여로 또 그리고 2시 방송에 또 손님으로 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들은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또 추가로 몇 분에게 또 문자 남겨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 찬양으로 헐리원의 꽃이란 제목의 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참고로 중보기도회 가야 됩니다. 녹음 방송입니다. 내일까지. 그래서 내일은 녹음 방송 중보기도회 기도하러 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

0: 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18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연휴 대체 휴무일 여러분 잘 보내셨죠? 오늘 잘 복귀하셨습니까?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특별히 자,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분명히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오늘 펼쳐집니다.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나 메시지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그러면 새깨라 보물 퀴즈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핸드폰 꺼내셨어요?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김태훈의 퀴즈.
1: 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보내시면 좋은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지금 타이밍을 놓쳤던,
2: 네,
1: 타이밍을 아주 많이 놓쳤던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제사 전영천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고요.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예.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자, 자, 오늘 보물 퀴즈 여러분께서 정답을 이따가 꽁트를 듣고 또 꽁트를 듣고 나서 여러분께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또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꽁트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꽁트에 푹 빠졌다가 정답 안 보내시면 안 되고요. 잘 듣고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예, 기회. 예, 예. 정답을 맞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3: 예,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가 조금 있긴 한데, 네,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십시오.
1: 그렇습니다. 예, 예.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입니다. 예.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어가고요.
3: 예.
1: 극동방송 어플로 휴대폰에서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예, 교회 안 다니는 분, 예, 뭐라고 보내야죠?
3: 아, 교회 안 다니는 무교생, 다니는 분하다가 중단하시면 방학생, 그리고 통학 가능하면 통학 가능까지 써주시면 한 줄에 쭉.
1: 그렇습니다. 쭉. 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은 방학, 방학이라고,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3: 예.
1: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고.
3: 예.
1: 내가 지금

0: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1: 아, 그 그러면
0: 무교라고 적어주시고
1: 네, 무교.
0: 무교나 아니면 방학생들 가운데서 예. 통화 가능하신 분들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정차까지 가능하다. 예. 이러신 분들은 통화 가능. 예,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 오늘 꽁트는 예.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큰 제목의 예. 모세 지팡이 매직 물쇼 마술 버전입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등장인물이 모세가 나오고 예. 투덜투덜하는 관객이 나오고 예.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예. 예. 자, 누구를 맡을지 여러분은 그건 알아서 이렇게 상상해 주시고 예, 모세도 나왔다가 관객도 나왔다가 하나님도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샵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 무교생 예. 꼭 좀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2: 신사 승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 원정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광야의 마술사 모세 인사드립니다. 수리 수리 수리 마술이 비둘기야.
0: 헐, 마술? 매직쇼고 나발이고 이 사막 한복판에서 땀만 빼는 이 마술쇼. 아유, 환불 요청합니다. 모세님, 마술로 비둘기 대신 미네랄 워터 한 병만 뽑아주세요.
2: 그게 마술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카드 마술이랑 동전 마술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쩌죠? 잠시만요. 뭐라도 나오게 하겠습니다. 수리 수리 마술이 얍!
0: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목말라. 아, 물 필요해요. 이대로는 다 미라가 될 판이야. 모세님, 진짜 물이 나오는 마술 좀 보여달라고요.
2: 하나님, 저 관객이, 아니 백성들이 물이 나오는 마술을 원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돌로 던진대요. 마술 도구도 이제 다 떨어지고 제 꼼수도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쩌죠?
3: 모세야, 내 너의 모든 땅과 그들의 탄식을 보았노라.
2: 네, 하나님. 지금 난립니다. 사막에 에어컨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3: 허허이, 모세야, 네 손에 든 그 초라한 나무 지팡이를 보아라. 그건 단순한 소품이 아니란다. 내 약속과 능력의 지팡이다.
2: 이거요? 그냥 쥐어온 나뭇가지인데요?
3: 그 지팡이로 저 바위를 쳐라. 내 너에게 광야 최고의 물쇼를 보여주마.
2: 아, 하나님의 특급 마술? 좋았어. 관객 여러분, 제 일생 일대 물쇼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수리 수리 마술이. 자, 이 지팡이를 보십시오. What the what the what the 물쇼.
0: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이야, 이거 진짜 물이다.
4: 이 맛이지. 안반스 100% 독서는 탄산맛까지 물맛이 끝내줘요.
0: 모세 마술사님, 아, 제가 사기꾼이라 의심해서 진짜 미안해요. 아, 쏘리 쏘리.
2: 하나님의 마술은 언제나 리얼이랍니다.
0: 우와, 광야 최고의 마술. 하나님의 신기술 최고.
4: 자, 어서들 모이세요.
2: 자, 원샷.
5: 자, 청취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출애굽 17장, 리비딘 사막에서 목이 말라 폭동 직전까지 간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매번은 바위에서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렸을 때 사용한 치드키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0: 청취자 문제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느비딤 사막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꽁트로 이렇게 펼쳐봤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릴 때 사용한 이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보니까 여기 꽁트에서 나왔어요.
1: 예, 단어가 나왔습니다.
0: 예. 자, 일단은 예. 여러분께서 샵 1069 예. 우물정 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예. 여러분 지금 주관식으로 예.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예. 그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내가 이거 알고 있다 하시는 분 방학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방학생들 몇 년 방학이라고 그렇게 꼭 좀 적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방학 무교 기다리고요.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무교 방학생들 가서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늘의 뮤지컬 찬양팀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물 퀴즈 전영천 목사님 또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세 매직 물쇼 마술 버전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실 사건을 오늘 꽁트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뭐였죠? 다시 한번 목사님 한번 문제. 예.
1: 예. 문제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막에서 목이 말라 폭동 직전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0: 네네.
1: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메바른 바위에서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렸을 때 사용한 치킨, 치트키,

0: 치트키,
1: 치트키 아이템. 예, 그게 무엇입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주관식인데, 지금 뭐 정답을 맞춰주시는데.
2: 엄청 보내셨어요.
0: 그 중에서. 네. 가장 또 아주 빠르게 예. 뭐 보니까 뭐 뱀이 막 나오고
1: 예.
0: 뭐 막 그러는데
1: 무릎아도 나오고 무릎아도 맛이 무릎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0: 그 중에서 우리 0028번님 예. 아주 빨랐습니다. 5489번님도 아주 빨랐고요.
1: 맞아요.
0: 자, 뭐 막대기 나왔어요.
1: 예.
0: 아, 나무까지 다 땡입니다. 땡.
1: 예, 땡.
0: 와, 세 분의 연기 완전 최고예요. 진짜 보는 듯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좀 어설프긴 했습니다.
0: 아, 그리고 고현 집사님. 와. 야, 너무 멋지고 많이 사랑한다고.
2: 아, 알라요.
0: 아우, 성실한 고 집사님.
1: 아, 예.
0: 그러니까요. 아, 일주일에 하나 이게 탁탁 나온다는 게
1: 아, 지금
0: 대단하십니다.
1: 아, 저는 머리 짜는 안 나와. 설교는 와. 나오는데 아, 이건 안 나와 저는.
0: 이야. 아. 자, 그다음에 자, 좀 뒤로 가 가지고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서 좀 뒤로 갑시다. 뒤로. 예, 예.
1: 뭐,
0: 뒤로 가 가지고 자, 우리 200번째 보낸 0027번님께
1: 0027번 축하합니다.
0: 027번님께 선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옥 권사님이시네요.
1: 예.
0: 자, 우리 저기 우리 또 이렇게 저 가장 좀 늦게 온 분도
1: 괜찮습니다.
0: 우리가
1: 괜찮습니다.
0: 또 좋아하잖아요.
2: 네. 와.
1: 예. 예.
0: 7457번님.
1: 예, 축하합니다.
0: 7457번님께도
1: 예.
0: 선물
1: 드리겠습니다.
0: 세 분의 공트 너무 멋지고 재밌어요.
1: 예.
0: 동탄에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정답 옆에다가
1: 예.
0: 교회 안 다니는 분들
1: 예.
0: 방학 무교라고
1: 무교.
0: 꼭
1: 방학 안 다니는 무교
0: 수 있도록
1: 예, 방학생들은 네. 방학생
0: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이라까지
1: 한 줄로 쭉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근데 지금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1: 예, 그럼
0: 뭘 이렇게 뭐
1: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0: 물쇼를 하고 뭐 마술을 한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뭐 모세가 뭘 내려쳤는데
1: 예,
0: 그게 오늘 이제 정답이잖아요.
1: 아, 약간 공채 나왔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은 보기를
1: 예.
0: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한번 내주십시오. 보기.
2: 네, 보기 나갈게요. 1번 셀카봉, 2번 널 용서하지 않겠다 여슬봉, 3번 지팡이, 4번 기야미 네 살.
0: 여러분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엽습니다.
2: 지금 몸도 막 움직이면서 한 거
0: 엄청
2: 알죠?
0: 귀엽어요. 네. 율동하면서 지금 자 셀카봉이냐 요술봉이냐 지팡이냐 귀요미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1: 예.
0: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 예.
0: 그 정답 옆에다가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1: 예.
0: 하는 분들 몇 년 방학
1: 예.
0: 아니면 무교
1: 예.
0: 이렇게 적어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에게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아까 그거 얘기를 못했네.
1: 예.
0: 아, 무교나 방학이라고 쓰신 분
1: 예.
0: 정답 맞춘 분 가운데서
1: 예.
0: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예.
0: 통화 가능이라고 쓰신 분들은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0: 예. 드리도록
1: 마구마구 기회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셀카봉이냐 요술봉이냐 지팡이냐 귀용이냐 자, 우리 아주 귀여운 고현 집사님의
2: 목사님께서 절 참 귀여워해 주시네요.
0: 자, 우리 빨리 찬양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 없네. 모세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탁 쳤더니 머리 콸콸 나왔습니다.
1: 예.
0: 자, 무엇을 쳤을까요? 정답을 발표합니다.
2: 정답은 3번 지팡이.
0: 그렇습니다. 요술봉도 아니고 그다음 귀요미도 아니고
3: 아지와.
0: 자, 우리 5487번님 운전하느라고 늦었지만 고현 집사님 힌트 주시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셨을 것 같은 모습이 상상하니 웃음이 나고 같이 행복해지는 행복 파이러스입니다. 혜경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2: 그러니까요.
0: 고현 집사님 진짜 막 율동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2: 네, 가만히 있진 않아요. 네, 할 때
0: 귀요미 이렇게 하셨어요.
1: 아, 이게 지금 들썩들썩 이게 밑에 꺼질 것 같아.
0: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1: 그렇지.
2: 네,
1: 아,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2: 네.
0: 하나님이 귀여움에 반하실 것 같다고.
3: 어머, 어쩜 좋아.
0: 자, 막 운전하면서 졸렸는데 빵 터졌다고. 목사님 너무 웃으셔서.
1: 웃는 모습이.
0: 자, 자, 오늘 정답은 지팡이였습니다. 목사님, 지팡이.
1: 예.
0: 아유, 중요하죠, 지팡이. 예. 그쵸?
1: 지팡이를 내민다는 예. 말씀으로 하시는데 하시는 아니고, 느비딤에서는.
0: 예, 예.
1: 속을 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두 번 쳤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큰 문제 생겼죠.
0: 네네.
1: 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거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0: 네네.
1: 변덕을 치라라고 말씀할 때에
0: 네.
1: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것이 아니라
0: 예.
1: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반석을

0: 치는 모세. 근데 모세가 그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 이렇게 하랴라는 말씀으로 그냥 반석을 두 번을 쾅쾅 내려쳐버렸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반석을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의
1: 그렇습니다.
0: 사건이고.
1: 어떤 분이 보니까 네, 이거 그거 내미는 거 아닌 거냐 반석으로. 네, 그거는
0: 7장 17장
1: 홍해고,
0: 6절 말씀에 나옵니다.
1: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0: 예,
1: 반석을
0: 반석을
1: 지팡이로
0: 치라.
1: 치고 나중에 너무 이렇게 성질을 가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
0: 내가 너
1: 예.
0: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샘플로
1: 그러니까.
0: 보여주신 과정도
1: 예.
0: 되는데 물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건 아니고
1: 예예.
0: 예, 하나님께 너는 여기까지
1: 예.
0: 받은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1: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우리가 정말 쓸모없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나무 조각 그
0: 아무것도
1: 지팡이를
0: 아니에요, 사실은.
1: 사용하시는 하나님.
0: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체가 사실 지팡이잖아. 근데 우리는
2: 맞아요.
0: 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
1: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가 한번 보자고요. 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들 선물을 드리겠고 방금 그 귀요미를 알아보신 우리 5487번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0616번님도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1: 북한 땅에서는 못 들었지만
0: 와.
1: 이곳에서는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0: 와.
1: 너무 귀엽다고 지팡이 맞춰 주셨습니다.
0: 와.
1: 북한 우리 탈북민이신 것 같아요.
0: 와. 와 이분한테 진짜
1: 북한에서도 우리 극동 방송 들을 수 있는데
0: 이게 사실은
1: 이분은 이게 못 들으셨나 봐요.
0: 이게 이게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1: 그러니까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새벽 시간대 많이 또 들리거든요.
0: 맞아요.
1: 자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선물을 또 고를 수 있는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무교생인데
1: 무교생인데 통화 가능까지 적어주셨어요.
0: 6606-0334번 지금.
1: 예. 자.
0: 아유.
1: 0334번이
2: 네.
1: 자, 주셨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신호 가고 있어요.
0: 1번 전화입니다.
1: 네. 예, 여보세요?
3: 네.
1: 네,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3: 예, 안녕하세요.
1: 본인이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3: 아니 운전 중은 아니고요.
1: 네.
3: 말씀하세요.
1: 운전 중은 아니면 그럼 뭐 하시면서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3: 아 지금 여기 머리 깎으러 왔어요 지금.
1: 아 미용실이구나 미용실. 혹시 쌍문동 미용실인가요?
3: 예.
1: 쌍문동에 있는 미용실?
3: 쌍문동요?
1: 예.
3: 예, 맞습니다.
1: 쌍문동 미용실. 자, 오늘 고급 용어로.
3: 근데 어떻게 아세요?
1: 제가 잘 알고 있죠, 거기. 그 고급 용어로 오늘 걸렸다라는 거, 걸린 거예요, 걸린 거. 아주 좋게 걸린 겁니다. 자, 쌍문동 미용실 자주 이용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3: 아, 여기 뭐 좀 자주 오고 있죠.
1: 자주 단골이시구나.
3: 네.
1: 근데 오늘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좀 문자 좀 보내라고 옆에서 이렇게 좀 권유를 해주셨죠.
3: 네, 여기 원장님이 또 그렇게 또
1: 그러니까
3: 해주시더라고요.
1: 이 시간대는 아마 처음 잘 안 오시다가 처음 오셨나 봐요. 이 시간대.
3: 네.
1: 이 시간대 이제 방송이 이런 방송을 하거든요. 이 시간대 걸리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잘하셨고요. 지금 방송 중에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3: 네.
1: 무교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잖아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으신가요?
3: 예.
0: 목실은 장로님 목실인데.
1: 그렇죠. 예.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입니다. 극동 방송.
3: 네.
1: 어렸을
3: 방송은 이전부터 알고 있어요.
1: 알고는 있었어요.
3: 극동
1: 방송. 어렸을 때라도 교회 한두 번 안 나가 보셨나요? 어렸을 때라도? 안 나가 봤어요. 그렇구나.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인데 우리 0334번 님께 좀 소개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 좀 구체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교회도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데 일단은 또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선물. 예. 네. 자,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자,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서 자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무기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

0: 세트 로브로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꽤 여러 가지네요.
0: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좀 하나 골라보십시오. 하나. 예.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 커피요.
0: 커피. 알겠습니다. 예. 커피. 드립 커피를 예. 좋아하십니까? 더치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1: 예?
0: 드립 좋아하세요? 더치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다 좋아해요.
0: 다 좋아해요. 그러면 예. 다 좋아하면 두 개를 다 드릴게요. 와. 드립도 드리고. 예. 와. 믹스 좋아한다는 얘기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자, 드립과 더치 드리도록 하겠고요.
1: 예.
0: 우리 0334번님이 정말 좋은 미용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1: 예.
0: 쌍문동에 그 미용실을 다니다가 저희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0: 예. 그 원장님 보면은 좀 이렇게 밝고 친절하고 일도 잘하시고 맞나요?
1: 예, 좀 그러시고 또 미인이시고.
2: 미인.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0: 내가 그것까지는 몰랐네.
1: 그냥
0: 제가 그 원장님을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만나본 예. 적은 없는데 느낌이 일도 잘하시고 예. 친절하시고 밝고 예. 그분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을 예.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예, 아주 강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0334번님도 그 예수님 예.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갑자기 조용해
1: 주세요. 잘 들리는데요?
0: 예?
1: 잘 들리는데.
0: 아, 잘 안 들려요? 잘 안 네. 들려요? 자, 그럼 목소리 네. 큰 우리 목사님 한번 예. 얘기 한번 해주세요.
1: 제가 좀 올려볼게요, 소리를.
0: 네, 예, 예. 지금 스피커폰이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말씀해 보세요.
0: 스피커폰인가요?
1: 아닌데요.
0: 예, 예. 자,
1: 지금
0: 예.
2: 예, 스피커폰으로.
1: 좀 적게는 들리네.
0: 예, 예,
2: 예. 예.
0: 예.
2: 아, 그 미용실 사장님 원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소개하신 것을 문자 해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예. 선생님께 요구하시고 부탁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오늘 저와 같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예. 원장님께서 소개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1: 네.
2: 그분 같이 그분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 나가시면 아마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1: 네.
2: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사랑의 하나님.
1: 네.
2: 저 따라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의 힘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또 안 들리네.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너무 안 들리네. 너무.
2: 나의 구주로.
1: 전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2: 예. 계속 따라 하시면 네, 들으신
1: 들렸다,
2: 대로.
1: 안 들렸다 그러네.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1: 말씀을 조금 크게 해보실래요?
2: 예. 나의 들리네. 하나님으로.
1: 예.
2: 나의 하나님으로.
1: 전화가.
0: 그러면요. 자, 우리 0334번님. 네. 아마 그쪽에 지금 뭐 전파라든지 전화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방송 네, 끝나고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1: 네.
0: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예.
0: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분들이 있기 때문에.
2: 예.
0: 이분은, 저희가
2: 예,
0: 방송 끝나고 나서. 예, 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자, 그러면요.
2: 예.
0: 이번에는,
2: 20년째
0: 이분,
2: 방아.
0: 이분 한번 전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4161. 예, 4161.
3: 20년째 방학 중이라고요.
2: 한 세대를 네.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네.
0: 이분은 이제 방황이라고 하셨어요.
2: 예,
3: 방황.
2: 예.
0: 방황이라는 게 교회를 다니는데 방황을 하시는 것인지,
2: 그신지,
0: 아니면
2: 방학이신지.
0: 그러니까요.
2: 예. 그래도 우리는
0: 4, 1, 6, 1번이
2: 2, 4, 1, 6

0: 1번님.
1: 4161번님 한번 전화 한번 걸어봅니다.
0: 예.
2: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3: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저 4161번님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3: 네네.
2: 운전 중 아니시고요?
3: 네.
2: 20년 방황이라는 거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3: 예예.
2: 그렇군요. 어느 지역이세요?
3: 서울입니다.
2: 서울 어디요?
3: 강북구 수유리 쪽입니다.
2: 강북구 수유리. 자, 네네. 그러면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예, 마음 때문에 네, 그런가요? 네. 마음?
3: 네, 마음이.
2: 마음. 예, 예. 네네. 그래서 오늘 계기로 우리 4161번님이 딱 결단하고 용기를 한번 내셨으면 좋겠고요.
3: 예.
2: 자, 혹시 그 용기 좀 도움이 될까? 이 선물, 일단 네.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아까 거기서 제가 어떻게... 불렀던 거. 예.
3: 들었던 기억이 안 나가.
2: 들었던 기억이 안 나. 자, 예. 빨리 갑니다.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3: 연어 먹겠습니다.
2: 어떤 거요?
3: 연어요.
4: 연어.
2: 연어.
4: 예.
2: 연어. 자, 오늘 4161번님. 결단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4161번님께 이 방송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유리 근처에 교회를 지금 다니고는 있죠?
3: 네네. 강북 세은혜 교회.
2: 어느 정도 이렇게 방황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3: 아니 한 달에 한두 번은 직장이 쉬니까 이제 그때는 가는데요.
4: 아, 예.
2: 직장이 있어서?
4: 예, 직장이 있어서 두 번 쉬고 두 번 가시고.
2: 주일날 일을 하시나 봐요?
3: 예, 그렇습니다.
2: 아,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은 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4: 예. 예. 그래도 늘 마음이 불편해서.
2: 마음이 불편해서?
4: 예.
2: 자, 목사님과 함께
4: 예. 저 따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3: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4: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힘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아멘.
4: 감사합니다.
2: 아멘.
5: 아멘.
2: 자, 우리 4161번님, 네. 힘내시고, 마음의 방황, 이번 주부터 꼭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예.
2: 자. 그렇죠. 이렇게 이분이 또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5: 그렇죠.
2: 울컥울컥 하시면서 지금 기도를 하셨는데
4: 예.
2: 자 이번에는 이분을 한번
5: 9178님
2: 정답을 못 맞췄는데도 저희가 좀 전화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의도를 좀 파악하고
5: 네. 목사님 정답을 지금 이분께서
2: 정답을 요술봉으로 보내시네요. 요술봉.
4: 모세 지팡이 요술봉 맞겠네.
2: 6년 방학인데
5: 네.
2: 요술봉이라고 보냈어요. 6년 방학생
4: 9178님
2: 이거 학생이 진짜 학교 방학인데 요술봉이라고 보낸 거죠. 자, 9178번님 전화 받아주십시오.
5: 연결되면 좋겠네요.
2: 요술봉이라고 보낸 네. 분입니다.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없어요. 9178번 요술봉이라고 보낸 분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6년 방학. 어우 전화 안 받으시네. 자, 다시 한 번.
4: 예. 네. 다시 한번 보내야 돼. 예. 우리는.
5: 네, 받을 때까지.
4: 자,
2: 6년 방학이기 때문에
4: 예.
2: 요술봉이든

0: 셀카 봉이든 저희가 예. 한번 궁금하거든요. 방학을 끝내야 되니까.
1: 맞아요. 방학 끝내야 네. 돼요.
0: 네. 아, 우리 안 받으시네. 안 받으셔. 요술봉.
1: 본인이 아직 안 받으시는 것 같아.
0: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네.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2: 아, 지금 제가 운전 중입니다.
0: 아, 운전 정차 혹시 안 되세요?
2: 안 돼요.
0: 아, 그래요. 이따가 그럼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2: 네네.
0: 예예. 예. 이따가 정답 다시 한번 여쭤볼 겁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아, 목소리는 진지하신데.
1: 어, 진짜.
0: 그러니까 예, 목소리는 예, 진지합니다.
1: 예, 예.
0: 자, 그러면은.
1: 예, 또. 우리
0: 또 우리 예, 시간. 우리
1: 시간이 급해요. 시간.
0: 늘 시간에 제가 쫓깁니다.
1: 야, 잠시.
0: 늘 시간에 쫓겨요.
1: 예.
0: 아, 아, 우리 권사님 문자 보내고 싶다 하셔서 알려드린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이 방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예.
0: 4768. 4768번.
1: 예. 4768번님. 일반전으로 갑니다. 지금 일반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저기가 있는 줄 알고 그냥 안 받으실 거예요.
3: 일반전.
0: 자, 4768번 지팡이 맞춰주셨고 방학이라고 써주신 분이
1: 예.
0: 전화 걸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4: 네.
0: 예,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본인이 방학생인 것 같아요. 맞죠?
4: 예. 네.
0: 뭔가를 찝찝하고 막, 막 죄진 것 같은 느낌으로 받는 이 느낌. 방학생이거든, 이거. 자, 어느 지역이십니까?
4: 대전이에요.
0: 대전. 아, 근데 사실 저희는 방학생을 좋아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 지금
1: 몇 년 방학?
0: 몇 년 방학? 여보세요?
4: 방학이라고보다 그냥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0: 아, 몸만 왔다 갔다가 아,
1: 방황하시네요.
0: 아, 교회는 방황. 다니고 계십니까? 그래도 네. 가끔 교회는 가세요?
4: 네.
0: 아, 교회는
4: 교회에서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옆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0: 어디에서 일이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
4: 본교회에서
0: 일이 예. 있어가지고
1: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는
0: 다른 교회로 왔다 갔다,
1: 왔다 갔다.
0: 아. 맞나요?
4: 마음은 안 가고 몸만 왔다 갔다 해요.
0: 몸만 다른 교회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4: 예,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0: 아, 그렇구나.
1: 그 불편함이 언제 끝날려나.
0: 그러니까
1: 아.
0: 불편함이 언제 끌려나나 이게
1: 아, 목소리는 권사님 목소리야 지금 완전히.
0: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전화 연결된 거 보면은
1: 끝난 거지 이제.
0: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네요. 예? 그렇죠?
1: 이제 예, 허허 웃으시는 것 때 예. 다 털어버려요 그냥.
0: 그러니까 자 권사님.
4: 네.
0: 대답하셨네. 권사님 맞구나. 자, 선물을 뭐 드릴까요? 아까 그 선물 중에. 예?
4: 글쎄요. 별로.
0: 자, 선물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유산균, 김부각,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4: 이것도 되나요?
0: 받아도 되죠.
1: 되죠. 전화 연결되면
0: 예.
1: 받습니다.
0: 예. 어떤 거?
4: 견과 주시면
0: 견과. 알겠습니다.
1: 아, 건강 생각하시는 견과.
0: 자, 우리 4768번님.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4768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으니까 한번 용기를 한번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용기 낼 수 있는 지금 한번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저 따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4: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4: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이제 온전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자, 우리 4768번님, 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위로하시고 다가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1대1로 한번 이번 주부터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아유, 계속 우리 권사님 같으신데, 예. 권사님 같으신데 4768번이 뭔가를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1: 힘드셨던 것 같아요.
2: 예. 예, 아유 그렇구나, 아유. 그렇구나. 예, 예.
1: 근데 아마 이렇게 문자 보내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마음을 꼭 부둥켜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예, 예, 예. 예. 와, 이래야 되는데 예. 방송이 중독성이 있네요. 3709번이. 예. 방송 처음 듣는데 크게 웃었다고.
1: 예. 예.
2: 쌍문동 미용실 가보고 싶다고.
1: 저도 지금 보고 싶어요. 이분 원장님 저거 그러니까. 보고 싶어.
2: 예, 예.
1: 와.
2: 예. 자.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해서부터 못 가고 있는 방학생. 아, 6742번님. 지금 오늘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1: 예.
2: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1: 맞아요. 지금
2: 못한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분들 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2: 예. 그리고 딱 방학이나 무교라고 썼던 분들 저희가 모두 다 선물도 빠짐없이
1: 그렇죠.
2: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요.
1: 기도 오늘 부탁도 지금 많이 있어요.
2: 그냥 기도 부탁이요?
1: 예, 여기 지금 보세요. 막 초등학생부터 예, 예. 지금까지 친구였는데, 기도해달라고.
2: 예, 예,
1: 목교생인데 기도해달라고. 예.
2: 자, 예. 방송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제가 예. 여러분들 열심히 또 다시 전화해서
1: 예.
2: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1: 예.
2: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2: 오늘도 재밌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영찬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2: 고현 집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0: 안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2: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3: 하지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4: 좋아하지.
2: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말어.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3: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2: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3: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2: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5: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는 말씀입니다. 본교단 총회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설교하신 한일장신대 총장이신 황세용 목사님의 얘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의 몇년 선배님이십니다. 그분은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에 돈이 좀 생기면 기숙사 신학생 친구들과 함께 장신대 옆에 있는 광장동 옆에 있는 자양동에 송림식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돼지 불고기 백반 식사를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송림식당은 건대 자양동의 맛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목사님은 부목사 시절 송림식당이 옆에 있는 자양교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송림식당 사장 딸 부부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뒤 몇십 년이 지난 몇년 전에 황세 목사님이 자양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의 송림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때 딸 부부가 사장 부부가 이제는 권사와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를 하더랍니다. 지금도 송림식당은 그 지역에서 유명해져서 큰 빌딩을 지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살짝 그 사장 권사님에게 물었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먹고 갑니까? 물었더니 평균 1,000그릇에서 1,200그릇이 나간답니다. 요새 음식점 식사 가격이 15,000 정도가 되면 거의 기본 가격이라 할수 있는데 매일 원자재 포함을 해서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여권사님의 이야기가 은혜스럽습니다. 자기도 근처에 비슷한 업종의 식당을 다 다녀보았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음식 맛이나 그 옆에 있는 음식 맛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다른 집도 맛있고 우리 집도 특별한 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의 성공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송림식당의 권사님, 장로님, 사장 부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볼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정원에 들어가도 파리와 꿀벌이 찾는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파리는 상한 음식 냄새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꿀벌은 거친 들에서도 꽃송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 이웃을 볼때 부족한 점, 상처, 실수 같은 오물을 먼저 찾아내서 비판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연약함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명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꽃,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줄 알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볼때 염려할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파리의 눈이 아닌 꿀벌의 눈으로 그곳에 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본 것은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잘 짜여진 조직이나 풍부한 재정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인물들이 모여 있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가 본 것은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 오늘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이웃에게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 시작은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살던 곳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 다 헤어져야 됐고 낯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도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환란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박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장막 넘어, 장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성이 크게 타락한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급히 보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나바가 마음먹고 이 안디옥 교회를 흠을 찾았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짧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와 언어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들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변화될 미래를 보며 함께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교회가 사울의 과거만 집착하여 바라보았다면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바로 바울은 들림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세 번째로 비판 대신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임한 은혜를 보며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사고 없이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도, 자녀도, 가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0: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9장입니다. 추방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축복을 누리며 은혜를 감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받는 곳이 됐습니다. 1절에서 9절 범죄한 결과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10절에서 17절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저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할 것과 거기서 받을 저주를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선미를 다스리는 곳으로 선택하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어떤 지역보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 인간의 영, 육과 필요한 것이 충족되는 지역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인간들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거룩한 영역으로 거룩한 사람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자들은 그곳에서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가나안은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의 전형입니다.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입니다. 일체의 악을 용납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9절 그런데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기브아와 10절의 바알볼의 잘못들을 반복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에 의해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하고 죽을 정도로 잔인한 곳이 됐습니다. 당시 기브아는 소돔성처럼 온갖 타락이 아무런 통제 없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거민들은 수치 없이 괴상한 육욕들에 탐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중한 몸가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불길이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가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의 보웅이라는 언급은 당시의 타락에 대한 호세아의 격렬한 분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분과 슬픔, 온유와 인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축복을 받던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된 상황과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번 다짐하셨던 축복의 약속은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 그 성취 상황이 달라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9절입니다. 포로가 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복들을 남용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풍성한 수확을 내던 땅은 가물었습니다. 메말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던 곳에서 추방되어 그들이 의지한 세상 세력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1절에서 6절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이방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지만 죄악을 징벌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우주를 다스리시기에 죄인들을 저주하고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1절 이스라엘은 타작마당 앞에서 다산의식을 거행하며 난잡한 행위를 벌이는 가나안의 종교의식을 본받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번영의 근원을 우상인 바알의 은덕으로 착각하는 데서 비롯했습니다. 혹은 바알 숭배의 이기적 쾌락적인 특성에 이스라엘이 현혹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3절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면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던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각 절기에 하나님의 교훈과 위로를 듣고 용서를 얻었으나 곧 그런 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낙원으로부터 추방하듯이 우상 숭배가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 파수꾼을 보내셨습니다. 호세아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와 동시에 활약한 아모스, 그 이전에 엘리야와 엘리사 등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율법과 축복과 심판 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7절은 백성들이 참 선지자들에게 반대하며 원한을 품어 그들을 조롱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로 매도하는 것은 그들의 깊은 죄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8절 또한 참 선지자 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미혹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신령한 사람으로 자처했습니다. 평안을 얻으려면 우상을 숭배하고 외세에 의존해야

안다고 가르쳤습니다. 먼저 평민들에게 거짓말을 전하고 권세자들에게는 아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멸망케 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탄에 사로잡혔기에 참 선지자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참 선지자를 사칭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북왕국 시대에만 해도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거짓 선지자와 대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새 시대의 영적 생활을 분별하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가문 이설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7절입니다. 포로전에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도 죄악의 상응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셨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받는 저주를 전합니다. 15절에서 17절,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그들이 고통받다가 마침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유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곳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이 만나는 교통 요지로서 대상들 모두가 이스라엘 본토를 경유하게 되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두로처럼 해상활동을 통하여 부를 누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풍요는 솔로몬 시대에 어느 정도 누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하게 섬겼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10절, 그래서 하나님은 여행에 지친 나그네가 광야에서 포도와 무화과를 만나듯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장성의 복과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에브라임은 북왕조의 주도 세력이 되었고 그들이 계속 유복하게 지내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10절, 여로보암 2세에 국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았지만 우상 숭배와 탐욕에 물들어 마침내 멸망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잊게 되면 반드시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갔다는 언급은 북왕조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려줍니다. 12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떠나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은총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안식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믿음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12절과 14절,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출산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출애굽한 이스라엘 등이 영원토록 누릴 복이 모두 출산의 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범죄함 받을 징벌 역시 출산의 고통이나 인구의 감소 등으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너무 가혹한 것이어서 태아가 죽을 것이며 태어난 아이도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굶주려 죽게 되며 청년들도 전사로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상황이 너무 비참하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은 처지가 되죠. 이런 고통의 대표적인 원인은 그들이 길갈에서 저지른 범죄에 있습니다. 결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구축한 최초의 진지였습니다. 북왕조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기념하던 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첫째, 참 기쁨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얻을 수 있고 둘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버림을 받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며 저주이고 셋째, 어느 시대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하고 있으니 영분별을 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활동 영역이 부패할 경우에는 죄악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명심하고 깨어 헌신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도 고백하지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에 죄인에게도 길을 가르쳐주시고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특별히 인도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첫 곡, 블루그라스 브레이슬렌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서울 챔버싱어즈의 겸손히 줄을 섬길 때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길에는 언약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고 고백합니다. 기쁜 날뿐 아니라 기다림과 눈물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는 헛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가장 선한 인도였음을 깨닫게 되지요. 다윗은 자신의 큰 죄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인내하신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화채무 콰이어의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송솔나무가 노래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윗은 내 눈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유혹과 두려움의 그물이 많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수록 길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도서 3장, 여수 3일교회 김미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디도서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0: 욕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핵이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3536, 9954-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며,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보금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칭찬하는 말 한마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그런 말들 들으면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표정도 온화해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또 찌르는 말들 또 그런 말들 하게 되면 결국엔 또 사람들이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들을 때에 그렇고 상대방이 들을 때에 그렇고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세상은요 무력만이 아니라 어떤 군사력 힘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말에 의해서 세상이 무너집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유언비어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비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퍼뜨리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것이 진짜인지 산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런 것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처주는 말들, 저주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온갖 말들이 다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에 의해서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면 곧 세상이 무너지는 거지요.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이, 가족이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칼은요 몸을 상하게 합니다만 악하고 거짓된 말은 마음과 영혼을 다치게 만듭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요 악하고 거짓말 때문에 악하고 거짓말 그런 말 때문에요 병들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이 어두워진 원인을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세상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악한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부정한 자들 그런 자들로 들끓는다는 이야기시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니 세상이 어두워지고요 세상이 거칠어지고 세상이 악해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그 원인을 말의 타락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을 품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입, 사랑하는 자랑하는 혀, 내 입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교만한 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오만함이 그 시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서 다윗은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고, 충실한 자가 사라졌다고. 이는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의 탄식과 한숨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탄식이고 오늘 이 시대의 한숨입니다. 세상은 온갖 말들로 넘쳐나는데 충언의 말들, 충언, 진실, 겸손의 말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대중의 목소리에 진리의 소리가 묻혀버립니다. 정보는요 수많은 정보들이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정직과 진리는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꾸며진 화려한 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큰 소리로 타인을 짓누릅니다. 자기 합리화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거짓말로 진실을 흐려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인간의 거짓이 아무리 난무해도 하나님의 진실은요 조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입술이 타락할수록 정금같이 순금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순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절망의 시대를 비추는 하늘의 불빛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어둠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의견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담아서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말은요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분의 본성처럼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말이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인격이고 그렇습니다. 내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면서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일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요 내일 다른 말을 합니다. 엉뚱한 말을 하지요. 정반대.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다른 의도도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일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엉뚱한 마음, 다른 마음을 품고 얼마든지 말을 그렇게 꾸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결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과장도 거짓도 숨겨진 의도도 속임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든지 징계의 말씀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인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내가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말씀을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갑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가니, 이 용광로 같은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일곱 번을 집어넣었다 빼낸 것과 같다. 그러니까 모든 불순물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100% 다 사라지고 그렇게 온전히 100%의 순결한 모습, 순금,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이란 이야기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결하다, 깨끗하신 말씀이다,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편은요,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거짓된 입술과 하나님의 정직한 입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두 마음과 두 말하는 입과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인간의 말과 넘어진 자를 세우고 낮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상처주는 사람의 말과 상한 심령을 싸매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그리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내 말은 어떠냐는 것이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까? 사람의 말을 더 잘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있습니까? 뉴스나 감정이나 내 속에 있는 상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는 말, 그리고 찌르는 말, 바로 그런 말들입니까? 아니면 남을 세워주는 말입니까? 남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는 말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말은 부드러운 말입니까? 거친 말입니까? 내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내 말은 믿음의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쓸모없다, 용서받지 못한다, 소리쳐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도 나는 끄지를 않아, 그리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 울지 마, 나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소리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사람의 말만 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더 믿음도 함께 크게 자라가게 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듣고 들으면서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믿음이 생기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기도 엄마가 잘 들어주잖아요. 배고프다고 울면 바로 젖 먹여줍니다. 우유병을 대주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어릴 때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시는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응답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믿음이 자라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보존하신다는 말씀은 주의 깊게 살피고 놓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분.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분이고 놓치지 않는 분이다. 결코 나를 시선에서 떼지 않습니다. 내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분. 감사하고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쉽게 잊어버리지요. 내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부터 도움 받았는데도 내가 바쁘다 보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지나가지고 아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큰 도움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지요.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도 쉽게 버립니다. 감정에 따라서 사람 쉽게 버려 친구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때 기분 나빴다고 내한테 조금 손해 끼쳤다고 그 사람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그냥 쉽게 사람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보존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은 그것도 끝까지 영원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깐 떠들썩하게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유행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 마음, 내 말은 어떻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쉽게 흔들리고 변하고 흐려지고 아첨하지는 않습니까? 말은 많이 하지만 혹시 책임은 회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 줍니다. 내 말을 들으면요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분석해 보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인격이 어떠한지 내 성품이 어떤지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격이나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약점 단순한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새로워져야 될 것은요 외모가 아니라 교만한 마음과 거짓된 입술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가만 생각하면서 나는 그대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깨끗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나는 망할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 쏟아내는 우리의 말들,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막 쏟아내는 말들, 그것이 거짓이든지 남에게 상처를 주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쏟아내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가정을 허뭅니다. 그런 것이 교회를 허뭅니다. 그런 것이

국가를 허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출 때 내가 얼마나 초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나를 비출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정한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기보다 찌르고 죽이는 말에 얼마나 익숙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그곳에 더러운 것이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오.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 불 켜가지고 침대 밑에 한번 쭉 한번 살펴 한번 비춰보세요. 그 밑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후레쉬를 켜서 쳐다보면요, 농 밑에, 그 다음에 침대 밑에 쳐다보면 그 먼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 밑에든 여지든 쌓여보세요. 마찬가지로 그냥 있을 때는 모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면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한지. 그렇게 우리가 찌르고 죽이는 말에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원래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속이고 과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찌르고 냉소적이었던 말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인격도 점점 새로워져가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사람은 자신의 입술도 마음도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혀도요, 우리의 입도 예수님한테 붙잡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도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쏟아내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진실한 자를 바보 취급할 수 있고 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실한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왜요? 진실한 사람은 맨날 손해보니까 바보 취급하지. 진실한 사람을요, 사람들은 악용해가지고 해합니다. 그러나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은요,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요,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게 안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있는 삶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롭게 만들어주고요, 넓은 사람, 큰 사람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이 있었지요.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을 나치 독일군들이, 독일 사람들이 잡아다가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수용을 하고 가두고, 그리고 독가스로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했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곳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갈 때에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갔으면, 마침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키지를 않았습니다. 적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수용소에 갇혔는데 거기서 밤마다 성경책을 읽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경비병들이 자기가 갇혀있는 그곳을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오지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다른 데만 살펴보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갇혀있는 그곳에 벼룩이 많아가지고 거기 와서 벼룩 옮길까 봐가지고 경비병들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가장 그곳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늘 벼룩에 시달리고 취약한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은 불평했던 그것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결국에는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살아남은 겁니다. 사람의 말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세상은요, 그들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만 정결한 말씀은요, 그들의 영혼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부모의 말 한마디, 형제 자매의 한마디 말, 교우들의 한마디 말, 이것이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와 모양과 문화를 만듭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말 한마디가, 형제 자매 간의 한마디 말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지요. 우리 교우들의 한마디 말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 분위기,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문화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에 바로 행복이지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분이구나. 바로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천만분의 일도 천국을 맛볼 수 없지만 그래도 천만분의 일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더 자극적이고 더 독한 말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자극적인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더 독한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한 말로, 오히려 품는 말로 그들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겁니다.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요. 말씀에 길들여진 혀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살리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흔들고 찌르는 말을 버리십시다. 찬송과 기도의 입술이 되십시다. 많은 말, 화려한 말이 능력이 아니라 정결한 말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인의 가정과 교회는 세상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안 됩니다. 세상보다 더 정결한 말, 더 거룩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어야 하고 교회여야 합니다. 논쟁과 심판과 판단과 소문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한 마음과 용납과 이해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당연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이어지고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 겨워서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시편 오늘 말씀처럼 12편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말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너에게 실패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에게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너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 은혜는 끝나지 않아서. 사람의 넘어뜨리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살립니다. 7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줍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변함없음과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현재도 있지만 영원한 세계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까지 지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 우리는 바로 영원한 존재,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거짓된 입술도 없습니다. 상처주는 말도, 오해도, 아첨도, 비겁함도, 배신도 없습니다. 어린 양 앞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입술은 처음으로 그리고 영원히 정결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혀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혀를 정결케 하고 혀를 절제하고 그리고 정직하려고 하는 몸부림은요 모두가 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고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흔들립니다. 갈등

0: 합니다. 넘어집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변함없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영원까지 이끄십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각방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아이들의 방을 꾸미면서 집안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또 쌓아뒀던 불필요한 짐을 정리하며 대청소를 했는데요. 집안 정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집안 정리는 곧 버리는 것과 같은 말이죠. 특히 이사할 때 진짜 실감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렇고 또 이사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많이 버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런 쓰레기들과 함께 살았다고 새삼스럽게 놀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옥 목사님께서 이사를 앞두고 짐 정리를 하시는데 그동안 정이 들었던 가구를 놓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고 가고 싶은데 새 집에 어울릴지 모르겠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짐도 많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갖고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새 집에 가서 보니 안 갖고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에 그 가구를 갖고 왔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그야말로 후회를 많이 했겠다 싶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아직 더운 열기가 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또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하늘의 평안과 안식, 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극동방송이 아트홀에서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개최한 콘서트 실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콘서트 함께 하시면서 찬양의 은혜에 흠뻑 빠져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바이오스타와 함께하는 극동아트홀음악회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임지연입니다. 모든 순간 뜨거운 박수와 환호, 또 뜨거운 찬양으로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은혜의 첫 장을 채워줄 첫 번째 출연진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노래하는 팀인데요. 따뜻한 음색에 산뜻한 선율로 채워가는 찬양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괴뱃의 노래로 친숙한 싱어송라이터 연평한 씨와 보컬리스트 조찬미 씨, 임성규 씨가 함께하는 CCM 그룹 같이 걸어가기,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0: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같이 걸어가기라는 이름의 팀이고요. 저는 이 팀에서 노래를 만들고 또 소개하고 있는 작곡가 연평환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조찬미입니다.
2: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임성규입니다.
0: 저희는 소개한 것처럼 조금 특별하게 작곡가와 또 가수로 이루어진 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래와 함께 또 노래를 만들게 된 이야기들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요. 그 간증을 가사로 적어보고 또 거기다 곡을 붙인 그곳에라는 곡이에요. 성도님들의 간증은 이랬습니다. 제가 들었던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남은 외로운 시간들 보내시다가 내가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아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좀 열심히 섬겨야겠다 이런 고백들 나눠주셨고요. 또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입양 또 가족으로 맞이한 집사님들의 간증은 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베풀어 주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을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울고 웃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저희 다음 노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곳에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또 객석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저희가 좀 많이 좀 격려를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좀 놀랐던 것은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문화 수준이 높으시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면서
1: 맞습니다. 네.
0: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초대하는 곳에 가서 노래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도석에 앉아 있거나 객석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노래가 끝나고 이 곡처럼 좀 후주가 길게 나올 때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럼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박수를 조금 빨리 치세요.
1: 아, 저 급하게 박수를 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네.
0: 오늘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후주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
1: 맞습니다.
0: 네. 후주가 페이드 아웃 될 때쯤에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1: 네, 저도 보통 이제 이 곡을 끝나고 이제 박수 보통 쳐주실 때 눈을 뜨는 편이에요. 제가 그때 눈 언제 떠야 될지 정말 모를 정도로 오늘
0: 네. 오늘 못 뜰 뻔했어요.
1: 맞습니다. 네.
0: 굉장한 문화 수준을 가진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임신 29주 만에 태어난 저의 쌍둥이 아이들이 1.38kg, 1.41kg로 태어났고 또 태어나면서 뇌출혈이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걸려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너무 참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참 그렇게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면서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이렇게 찾던 중에 최에스터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통해서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됐고요.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냈던 이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참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지 좀 생각해보게 됐어요. 저 또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 모세의 부모님들이 참 믿음의 선진들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그 믿음으로 참 그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었구나 생각하니까요. 저도 너무 그런 믿음 가지고 저희 아이들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아이들이 아파서뿐 아니라 아빠로서 살아가면서 남들에게는 잘 꺼내기 어려운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빠인데 이 아이들 보호자인데 참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참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 참 잘 인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저에겐 참큰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함께 나누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 쌍둥이들이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네. 네. 꼭 이렇게 박수 칠 만한 일은 아닌 게, 2년 전쯤이었어요.
1: 네네.
0: 저희 아이들이 큰애까지 동시에 세 아이가 같은 시기에 사춘기가 왔습니다.
2: 아유.
0: 그래서 지난 2년간,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저를 힘들게 하는지, 저는 솔직히 지난 2년간 이 노래를 썼을 때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세 아이를 동시에 나일강으로 보내고 싶다. 그런 마음까지.
1: 진짜 주인에게로 가라야
0: 네. 근데 또 이제 또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제 품 안에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너무 간절히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는데, 네. 이 세 곡이 좀 저희의 색깔이에요. 잔잔하고 감미롭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저희 노래 한두 곡 정도 들으시고,
1: 네.
0: 눈 감고 들어볼까 이러시다가,
1: 아.
0: 네. 그 다음 무대를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1: 못 일어나시는 경우가 네. 좀 간혹 네, 있으신데.
0: 저희가 다음 선배님도 계신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런 분위기로 네네.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신나는 곡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박수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0: 네, 많은 분들이 눈물로 또 웃음으로 함께 해준 무대였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래하는 팀 같이 걸어가기였습니다. 앞으로의 찬양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바이오스타와 함께하는 극동아트홀 음악회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 이어지는 무대 역시 특별합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 3연과 3호곡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찬양 사역자 동방현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 사역자 동방현주입니다. 사명,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찬양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를 때마다 제가 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here and now, 지금 여기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 건 늘 제 마음속에 가득 넘칩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불러드릴까요?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찬양 사역자 동방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찬양할 때마다 인사를 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찬양한 대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예 집중하게 하는 게 제 마음에 참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좋게 여기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인사하는 걸 잊어버렸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귀한 시간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모양이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자리가 참 기쁩니다. 오늘은 또 그 기쁨을 노래하기 위해서 찬송과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반주자님 또 함께 모셨습니다. 손선아 반주자님. 예, 큰 박수로 모셔주실게요. 감사합니다. 이 찬양 제가 함께하는 찬양으로 현재 교회에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 혼자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예 같이 힘껏 목소리 높여서 또 그리고 천천히 예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좀 즐겁게 쿵짝짝 쿵짝짝 예 왈츠 분위기로 기쁘게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 함께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반주자님께도 큰 박수로 예 감사 예 인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제가 1집 찬양 음반에 시편 23편의 말씀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찬양을 수록해서 오랫동안 부르고 있었는데 오늘 또 라정찬 우리 회장님께서 신청곡으로 시편 23편의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1집에 이 찬양을 넣은 이유가 제가 중학생 때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찬양해 왔고 결혼식 축가를 제가 중학생 때서부터 이 찬양으로 했거든요. 사역하면서는 예 임직 예배 때 목사님 임직 예배 권사님 장로님 임직 예배 때 또 특히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아 지금 찬송가도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셨잖아요. 좋을 때도 특별히 음침한 골짜기 막 길이 보이지 않는 물 한 모금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손으로 나를 덮어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캄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길을 열어가고 이미 열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찬양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0: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개최된 사운드 오브 뮤직 오늘 1부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내일 계속해서 2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매 맺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지? 또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정체성의 설명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 우리는 뭐냐?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붙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냥 제거해 버리신다. 아,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풍성히 맺히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여러분 가지치기 아시죠? 나무를 잘 아는 사람은 참 가지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하고 또 열매도 잘 솎아내고 그런 걸 잘해야 이게 과실나무가 잘 자란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매실나무가 이쁜 게 있는데 가지치기 하라고 하도 제 아내가 성화를 내서 없는 날 그냥

호불호 다 잘라버렸더니 그 다음에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려서 가지치기는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지금도 소리를 듣고 삽니다. 가지치기 참 중요해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지치기 하시는가. 첫째,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으면 딱딱 끊어내야 열매가 있는 가지가 풍성해서 그 나무에 그 가지에 걸린 열매가 실하게 자라더란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동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다. 저것이 무엇을 잘못 먹었는갑다. 저걸 좀 불쌍히 여기서 놔줘야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가지치기에 있어서 그 가지치기를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결단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초하지 않는다? 동정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생명에 기초합니다. 이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여기에 기초를 두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있는 생명이 뭘까요? 우리가 열매라면 우리에게 생명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내 안에 예수 없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도 과격하게 만큼 제거해버리시겠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가르쳐주신 이 말씀 속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는 살려두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가지치기 방법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으려고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 안에 예수가 있게 하려고. 그들 안에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금쪽같은 자식들 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예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없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참 좋은 명의는 자를 것 남겨두는 의사가 아니에요. 명의는 자를 것과 남길 것을 정확히 구별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버리고 잘라야 될 건 과감하게 도려냅니다. 이게 명이거든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왜 찍혀 불에 던져집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명 있는 성도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오늘 예수님 제자들과 길을 걷다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열매를 먹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 잎만 무성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버렸어요. 여러분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성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잎은 생명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마치 우리의 잎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의 잎만 무성한 자들 직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세월 연수가 30년, 40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입만 무성한 성도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지치기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칼을 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정대로 막 가지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분명해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열매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열매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 주님은 나를 아시고 기억하실 때, 너 주양교회 목사지? 너 주양교회 장로지? 이걸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주양교회 40년 다닌 사람이지? 그걸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열매를 보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농부 되신 그분 역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치기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의 속가내기 가지치기를 실행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불쑥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속을 것을 속가내버리십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걸 가지쳐버리십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것을 속가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치게 할 때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수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가 찾아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참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 암 걸리고 아프면 불쌍한 마음에 기도도 되지만 내가 암 걸리면 원망부터 나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에게 암을 주셔요? 이러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라기보다 원망이겠죠. 수용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욥의 고난을 볼 때마다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욥은 어느 날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니까는 그 질투했던 그 마귀의 그러한 그 간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 나는 욥을 믿는데 네가 그런다면 한번 해봐라 그러잖아요. 욥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이 욥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한 고난입니다. 당대의 동방의 큰 부자였던 이 욥의 가정에 자식이 10명인데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립니다. 그 수많은 짐승떼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어느 누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이 또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참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 원망해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 욥이 그래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참 이게 무슨 정신으로 이 고백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욥 한번 시험해 보려면 해봐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의 아내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그 아내는 그 욥이 이렇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요 몸이 성하니까 저렇게 합니다. 제 몸이 아프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생명만 취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그 욥에게 독종이 퍼져가지고 머리끝에서 발까지 온몸이 독종이 가득. 얼마나 이 몸이 괴롭고 힘들면 기와장으로 이렇게 걸음더미에 앉아서 벅벅벅 긁으면 피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차라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이 아내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나도 못 던질 것 같아. 그런 상황을 본 아내는 당연히 그런 말 하죠. 이렇게 우리 집안을 쑥대밭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좋다고요? 차라리 그 하나님 욕하세요. 그 하나님 원망하세요. 저주하세요. 지금 이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 보세요. 욥이 이르되 여자여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는 이신이라. 그러므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한 그 이 단계가 버티는 단계인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원망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이게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다가 그 다음 장 가면 이 욥도 마음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하냐.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고?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 하나님을 저주는 안 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안 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겠어요. 욥도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욥은 그 모든 인내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 다음날 다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아. 욥기의 1장서부터 42장에 이르기까지 3분의 2가 인내의 시간을 기록한 거예요. 새 친구가 왔어요. 위로해 주겠다고. 새 친구들이 한다는 말. 아이고 욥아 이놈아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감춘 죄가 있지? 너 하나님 앞에 몰래 죄 지은 거 있지? 계속 욥을 위로한다고 하니 새 친구는 그냥 욥을 긁는 거예요. 긁는 거예요.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네가 멀쩡히 잘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그 모든 걸 다 견뎌내야 했어.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가 4분의 3을 차지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그러다가 그가 조용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 욥기의 총 주제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귀로 듣는 신앙, 듣는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듣는 신앙이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늘 주님이 나와 통행함을 보아야 됩니다. 욥이 그때에 이르르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욥기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로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끝장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되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하시고 자식들도 더 얻게 하시고 많은 잃어버린 물질 그 짐승도 갑절로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좋은 다윗도 범죄하여 남의 아내를 가로채고 불륜을 만들어버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냥 직역하면 그만이면 내 이놈! 네가 범죄자다.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 도망가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엎드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에게는 이 다윗과 이 불륜의 여인 사이에 자식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자식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확합니다. 그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자식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죄의 삭을 잘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신하들이 보니까 이 다윗 왕이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딱 일어나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밥 한 숟갈도 안 먹던 다윗은 야 밥상 가지고 와. 나 밥 먹게. 그리고 밥을 다 먹는 거예요.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신하들은 왕이 어떻게 된지 알았어. 정신이 헷가닥했는가. 근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이미 심판하신 것. 내가 되돌릴 수 없는 거다. 심판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궁유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행하신 일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이쁜 거야. 다윗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 자식을 죽여요 하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입니다. 하고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준 아들이 누구요? 솔로몬 왕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불의를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용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느 한 여인이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자식 좀 살려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너희들은 안 쫓아. 나는 택한 자식들만 해. 내 주인이 개에게 부스러기 주는 거 봤냐? 대취급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졸지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내가 이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교회를 왜 다냐? 내가 예수 압니다. 이러고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여인이 참 놀라운 건 이 개취급을 받았는데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 개취급에도 좋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여자만한 믿음이 없구나. 그 아들 귀신 들린 걸 쫓아내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지치기 할 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허물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걸 속아내십니다. 아파요. 가지치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열매 맺는 성도는 그 가지치기와 속아냄을 지혜롭게 수용합니다. 인내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암공장이라고 했던 천정은 자매. 얼마나 암이 많으면 암공장이었겠어요. 이 여인의 작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늘 감동이 돼요. 여기에 이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암을 주신 줄 알았다. 그러나 암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다. 내 죄된 습관으로 생긴 질병이었다. 하지만 암이 없었다면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할 가망이 없었을 것이며 그래서 암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내게 가지를 치시고 솎아내실 때 그 가지치는 일이 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권고한 일을 만나시며 하나님 가지치게 하실 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수용하자. 하나님이 나를 더 풍성한 열매 맺히기 위해서 가지치게 하시는구나. 수용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 마지막 방법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듯이 풍성히 그냥 살만큼 생명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그 열매가 풍성하여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예요. 성령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아홉 가지 언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언어.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때를 따라 사랑의 언어, 희락의 언어, 화평의 언어, 오래 참음의 언어, 자비의 언어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게리 제프만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그는 사랑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곰과 참새가 한 숲에서 앉아 있는데 서로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곰과 참새가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곰은 이 참새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냥 참새 옆에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참새를 지극히 사랑하는 방법이요. 근데 참새는 곰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대는 거야. 제제제제제제제. 이게 곰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야. 어느 날 곰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놈의 참새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새가 사랑하는 표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곰은 가만히 있는 게 사랑 방법이거든.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으로. 참새는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잘한다고 좀 말이라도 한번 해주지. 곰이 참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남편의 언어를 아내의 언어에 주입시키면 부딪힙니다. 아내의 언어로 남편을 강조하면 남편은 마음을 닫습니다.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2 외국어를 쓰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사랑의 언어, 이해하는 언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그래서 사랑의 언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분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본래의 말로 우리에게 말했다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그래서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로 했더라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신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기 위해서예요. 예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말이 안 들려요. 자꾸 영어로 들리고 일본어로 들리고 이거 안 들려요. 내 말로 들려지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이 들려지게 해요. 내가 남편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해요. 오래 참음의 언어가 나와요. 화평의 언어가 나와요. 인내의 언어가 나와요. 이게 사랑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것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동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기초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원칙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하지 않고 열매를 봅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보아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히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십니다. 사랑의 아홉 가지 언어를 통하여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것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라인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선을 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마음의 경계선을 지우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환자, 세리, 창녀와 같이 그 당시 사람들이 경멸했던 이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심으로 그 경계를 허문 선 넘는 사랑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발을 씻겨주는 사랑인데요. 팔레스타인에서 발을 씻기는 종은 모든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는 비록 종일지라도 발을 씻기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발을 씻기신 사랑은 내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상대를 섬기는 사랑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내 손에 쥔 돌멩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재판관의 자리를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내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을 끌어안는 과정에서 내 중심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타인을 인정하는 진짜 사랑의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대할 때 내 이해심과 포용력의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한계를 마주하고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이야말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의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과정은 결국 나 자신의 모난 부분까지 품어주는 자기 고백으로 이어지는데요.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것을 사랑하려는 노력은 성숙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시점은 성만찬의 자리, 그것도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유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직후이자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러 나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얼마 후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와 예수를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완벽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배신할 사람, 나에게 상처 줄 사람, 결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품어내신 사랑이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약의 계명이 이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처럼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조건을 초월하는 십자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스승을 버렸음에도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받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신에게 상처 주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예레미야 제31장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2: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1: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0: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0: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1: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0: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1: 제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0: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2: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1: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0: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3: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0: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0: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1: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2: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중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 풀어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중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오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0: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0: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2: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태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0: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제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3: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0: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0: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희치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치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0: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세일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2: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0: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내며 지나온 오늘, 누군가는 알아주는 일이었을 수도, 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일이었을 수도 있죠. 애쓴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속상한 날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줍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요. 누가 알아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일 거예요. 작은 일, 반복되는 일, 또 티나지 않는 일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의 수고에 다른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오늘 하루의 수고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첫 곡은 김도연의 찬양이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8월 18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수고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더라 한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애쓴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셨어도 괜찮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이어집니다. 조유진의 푯대를 향하여. 그리고 진아의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6002번님께서요, 션디님 할렐루야 외쳐주셨고요. 3432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평온한 저녁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 마치고 감사한 밤. 오늘도 주님 덕분에 은혜로운 날이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찬양을 들으며 편안한 밤 수면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신청곡 청합니다. 정잘해의 나비의 꿈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정잘해의 나비의 꿈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스톤게이트 뮤직의 서울 라이브 50 집회 중에 함께한 존귀 영광을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빅밴드의 복음으로 돌아가세, 이어서 민호기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리고 홀리원의 찬송 편곡 담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이 들어간 찬양이었습니다. 아, 함께 하시는 지금 방송 내 삶의 노래로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모두 오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의 노래로 보내주신 신청 찬양들 지금 바로 함께 나눌게요.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웨이홈의 어린이 찬양 메들리 들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송 어노인팅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기대하면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손재석의 주님 나를 택하사 함께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이렇게 삶의 이야기들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신청하신 찬양 듣고 올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복된 일에 동참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대낮부터 술에 취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낮부터 왜 술에 취해 있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남자가 대답했는데요.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나는 멀쩡히 걷고 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뭐를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길 가는 여자마다 추파를 던지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요. 이 남자는 자신이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줘서 지금 오히려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한탄했다고요. 이것은 아일랜드가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단 하나도 놓치지 말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 5장 9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샘 옥과 존 리가 함께한 It Is Well With My Soul 들으셨습니다. 첫 곡,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이 찬송을 쓴 사람은 배사고로 네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자리를 지나던 배 위에서 딸들이 죽은 바로 그 바다를 건너며 이 찬송을 썼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프닝에서 읽은 이 말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이 안 되는 평안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따져보면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것. 그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 평안이 오늘 밤 우리를 주관하기를 바라게 되네요.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멜로망스의 참 아름다워라, 오벳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종권의 예수는 주 우리 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는 또 특별한 음악 손님들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음악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들이 최근에 발매하신 음반 중에 한곡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만나 월십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보이지 않는 손 앨범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오늘 모신 분들은 목사님들이신데 그 외모가 목사님들 같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깜짝 놀랐어요. 네 분을 모셨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월십 리딩을 하고 계시는 만나 월십의 나요한 목사님, 심푸름 목사님, 장인우 목사님, 신명철 목사님을 모셨는데, 2년의 준비와 1년의 제작 끝에 새로운 앨범을 최근에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 나연 목사입니다.
2: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 워십 리더 심푸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만나워십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장인우 목사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만나워십에서 맏형을 맡고 있는 신명철 목사입니다.
0: 목사님들 맞으시죠? 요즘은 목사님들 상당히 세련된. 그래서 좀 약간 아침에 제가 처음 뵙고
1: 네.
0: 이분들 목사님들 많이 자꾸 외향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아유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네, 만나오십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월십팀 하면 리더 딱한명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싱어로 구성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다네 분이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팀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3: 저희는 우선은 교회 중심적인 팀이라는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만나교회 예배가 토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에도 세 번의 예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그각 예배에 찬양을 맡고 있는
0: 그렇구나.
3: 사람들이에요.
0: 예.
3: 그래서 우리 신명철 목사님과 또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강지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두 분께서 같이 토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주일날 이제 9시 50분 예배도 우리 신명철 목사님께서 또 지휘를 해주시는데 네. 거기는 또 성가대와 함께
0: 클래식
3: 타이어 지휘
4: 네 맞습니다
3: 클래식 지휘를
0: 어쩐지 외향이 좀 클래식컬하시다
4: 그런가요?
0: 네.
4: 마티형이라서
3: 우리 나영원 목사님께서는 11시 50분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심푸른 목사님과 저는 2시 반에 청년들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또 제일 젊네요. 심푸른 목사님이라고
4: 네. 파릇파릇합니다.
0: 예. 푸름푸름하네요. 이번에 앨범을 너무 잘 알려진 저희 이 방송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이윤성 전도사님께서 프로듀서를 맡아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분이 프로듀싱까지 하는 줄은 전또 처음 알았는데 어우 다재다능한 분인데

0: 궁금해요.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그뭐 앨범을 좀 진행하는 데서 이게 예배 앨범 하면은 보통 그냥 현장의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프로듀서를 또 따로 두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1: 일단은 유전사님이 저희 교인이세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유전사님이 교회 나온 지꽤 오래되셨고,
0: 예.
1: 그 과정에서 이제 앨범 이야기가 참 오래 있었는데, 드디어 저희들이 삽이 진짜로 들어가서,
0: 각자
1: 네.
0: 각출해서?
1: 아니요, 각
2: 삽이.
1: 뜨는 삽이.
3: 아, 예.
1: 시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0: 아, 제가
1: 그래서
0: 좀
1: 이제
0: 죄송합니다. 예, 말을 못
1: 시작됐는데, 경력이 그래도
0: 예.
1: 많은
0: 아무래도
1: 프로듀서시다 보니까,
0: 예.
3: 저희도
1: 것들이
3: 처음 알았어요. 27년
2: 아,
3: 동안 이제
2: 맞을까요?
3: 앨범 제작을 또 프로듀싱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0: 그렇구나.
3: 네, 또.
0: 저는 가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1: 그때 트리니티 앨범을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3: 다른 앨범과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1: 한 10답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3: 그래서 덕분에 감사하게 그 27년에 있는 또 노하우를 잘또 전수해 주셔가지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잘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참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정말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셨죠. 정말 자리에 앉지도 않으시고, 계속 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요구해 주시고,
1: 각자
2: 지도해 주셔서.
1: 잠재성을 끌어낼 수 있는 보컬도 그렇고, 악기들도 그렇고, 아, 이렇게 연주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성 제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0: 잘 포장해 주시는 것 같아요.
2: 유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왜냐면 제가 프로듀싱을 해봐서, 저는 이제 음악적으로 막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요구를 받는 분들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1: 그럴 수도 있어서.
0: 뭐, 그분은 안 그러셨겠고.
1: 아, 근데 본인의 목을 많이 갈아 넣었습니다.
2: 맞아요.
1: 저희한테 소리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보세요 하는 예시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지금 기사도 나왔는데 한 달 넘게 후두염이 안 나와가지고.
3: 맞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1: 두 달, 두 달째 뭐 김종아 남편 전도사 후두염이 안 나. 뭐 이런 그런 기사가 지금 나고
0: 도대체
1: 있습니다.
0: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1: 그 정도로.
2: 실제로 저희의 보컬 실력이 또
1: 많이 좋아졌어요.
2: 많이 좋아졌던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4: 네. PD이자 보컬 트레이너.
2: 맞아요.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죠, 정말. 네.
0: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앨범 이 현장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1: 역시.
0: 기대됩니다. 이 앨범 보니까는 곡수가 22곡이에요.
1: 네. 저희가 이거는 지금 실물이 22곡이고요.
0: 예. 더 네. 많아요?
1: 아니, 제 얘기는 이제 다섯 곡씩 저희들이 이제 발매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완제품으로 다른 버전으로 또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지 않는 내수용을 오늘 김도현 사역자님께 먼저 이렇게 증정 뇌물용으로 이름 싹 적어서 못 버리시게
0: 감사합니다.
1: 증정 드렸습니다.
0: 요즘 이렇게 앨범 또 이렇게 나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서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나중에 다른 형태로 또 나오게 되면?
4: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6개월마다 여기 있는 22곡 중에 5곡, 6곡씩을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나요원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5곡이 유튜브와 뭐 각종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렇게 총 4번에 걸쳐서 나오고 마지막 번에 이런 실물 앨범이 하나가 더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다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2: 맞습니다.
0: 기획력도 상당한 기대가 되는. 그 앨범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왜 이런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누가 좀
2: 다양한 어떤 음악적인 찬양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지고 있는 요즘 시대인 것 같은데요.
0: 네.
2: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찬양의 패러다임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만나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고백들을 담아내는 음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성 가운데 이 음반들이 좀 제작이 되게 되었고요.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희 만나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되는 은혜 고백들이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되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음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만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이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고백 고백들을 제 개교회가 담아내는 찬양

0: 신앙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고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만나교회가 먼저 한번 시대해보는 또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담아냈습니다.
1: 보니까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2: 맞아요. 네.
1: 아, 되게 어려운
2: 야시는군 역시
3: 잘은 하십니다.
1: 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설교문을 노래로

0: 기도 인도까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아, 이 설교문에서 진짜 전하고 싶은 바는 이건 것 같다. 이런 이 추출이 빠른 거죠. 그래서 아, 이 설교문에선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 좋겠고 이번 시리즈에선 이런 게 강조되면 좋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설교문을 가지고 저들이 곡을 만들고 그걸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 시즌에 계속 부르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되게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이 문화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걸 좀 나누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 설교문을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노래의 역할이라는 게 그걸 같이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는 게 많은 교회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저희들이 이거를 부르고 나서도 뭐 5년 지나서도 그 곡을 부르면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죠.
1: 그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노래가 불려지다 보면 또 다른 의미들이
0: 네.
1: 또 생각나고 다들
0: 그때
1: 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노래의 역할들이
0: 맞습니다.
1: 또 있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게
0: 네.
1: 어떤 의미인가? 이게 보니까는 목사님이 여기 이제 그 김병상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0: 네.
1: 유은성 전도사님이
0: 네 같이 곡,
1: 같이
0: 네,
1: 우리 나연 목사님이랑 같이
0: 저도 네, 네 함께 이 곡을 썼어요.
1: 네.
0: 이 내용 자체는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1: 네.
0: 경쟁 용어인 것 같이
1: 네.
0: 느껴지는데
1: 네.
0: 좀 그래서 좀 이렇게 구미를 당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내 힘과 스펙과 내 능력이 사실 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 또 빼자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이제 이런 가사를 갖고 만든 찬양입니다. 아까 들어보신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1: 네, 첫 곡에
0: 네,
1: 아까
0: 네,
1: 소개하면서
0: 네. 네.
1: 타이틀곡 외에도 일본 다섯 곡 가운데 청취자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곡이 뭐가 좀
0: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오고 있는 곡이 물들어라는 곡인데
2: 네. 물이 들어왔죠.
0: 네.
2: 물들고 있습니다.
0: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이 말하는 게 이 직업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1: 이런 드립을
0: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만나교회는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되게 큰 이벤트예요.
1: 네.
0: 1년에 이제 두 번씩
1: 네.
0: 이제 전 교인들이 함께하는 이 새벽기도회인데 그때마다 이제 주제가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빠른 곡인데 주제가가 됐어요. 그래서 빠른 곡임에도 이제 남녀노소 함께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희 예수님께 물들어가자. 빌립보서 시리즈였거든요. 기쁨에 물들어가자.
1: 네.
0: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도 네. 왜 이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찬양을 만들었는데 지금 많이 들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저희도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들어보세요.
1: 네, 한번 물 들어올 때 네, 물 들어라는 찬양
0: 네.
1: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만나 월십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물들어라는 찬양 들어보셨습니다. 앨범 하나 준비하는 데만 해도 2년, 제작도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뭔지 한번. 앨범 제작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네, 힘들어요.
1: 기대됩니다.
0: 어떠셨는지.
2: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또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이 앨범에도 같이 녹여낼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그 만나교회의 슬로건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슬로건인데, 결국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찬양들이 같이 들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이제 교회의 목회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물들어라는 찬양도 들어보셨지만은 누구나 다 들어도 되게 좋다, 좋다 이런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문화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그 드림팩토리라는 데서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녹음 받아주시던 기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같이 녹음을 하시다가, 어느 날에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찬양이 저희 앨범에 하나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도대체 뭔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1: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2: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0: 목사님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녹음하려니까 또 그분들.
1: 성경 강의 절반 듣고.
2: 항상 기도하고
1: 네,
2: 시작하고,
1: 맞아요.
2: 네.
0: 상상이 됩니다.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일반 그 엔지니어분들하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음악이 좋은데 왜 가사를 좀 바꿔서 일반 사람들도 듣게끔 만들지 않는 게 궁금한가 봐요. 그분들도.
1: 그렇군요.
0: 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음악을 빼놓으면 또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종교 음악을 하는 사람

0: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보기엔 되게 독특해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전도의 기회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22곡을 저희가 이번에 녹음은 이제 다 해놨는데 다섯 개 여섯 곡씩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유전도사님께서 모든 곡이 다 너무 좋으니까 이게 22곡을 한 번에 내다 보면은 사실 몇 곡은 듣고 몇 곡은 좀 사장되는 곡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곡들이 좋으니 이걸 나눠서 더 많은 부분에서 함께 나누자. 뭐
0: 시즌별로
1: 이런.
0: 이렇게 되는
1: 네,
0: 거군요.
1: 맞습니다.
2: 워십니더 나이완,
0: 그럼.
2: 워십니더 심프룸, 워십니더 장인우, 워십니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끔
1: 네.
2: 했습니다.
0: 기획력도 상당히 좋네요.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3: 유전도사님 감사합니다.
0: 유전도사님 오늘 나왔어요.
4: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어디가 계신 거예요? 오늘
3: 보고 싶습니다.
0: 바쁘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활동하시느라고. 만나교회 예배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또그 특별한 이유,
3: 네.
0: 만나교회 어떤 부분이 특별하냐고
3: 저희 이제
0: 설명 좀 해주세요.
3: 김영삼 목사님께 상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교회 이제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예배에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적 철학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전에 모든 설교를 다 써놓으십니다.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고 하시면서 그 안에서 그 예배의 메시지들, 그 설교의 메시지들을 담아낼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만나교회의 예배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코어 핵심적인 그런 근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그냥 준비만 해서는 또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미디어적인 부분들, 또 오프라인에 오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배려들, 안내들,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 예배에 있는 지금 진정한 그 가치들을 잘 담아내고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쓰고 있어서 만나교회가 또 예배가 또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왜 오신 것 같긴 한데.
2: 지금.
3: 갑자기 시켜가지고, 네. 주님이 또, 네.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2: 네네.
3: 하나님의 임재를.
2: 네. 충만하네요. 역시 극동방송이.
3: 예,
2: 남다릅니다.
3: 네,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0: 예, 분위기를 좀 바꾸고.
2: 되게
0: 군인 같아가지고. 여태까지 나온 그 게스트 중에 제일 좀 모범생 같은. 저희 방송은 되게 인터뷰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준비 없이 막 하거든요. 이분들은 스터디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딱 하면 당신 이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서로 분위기 좋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연습하거나 녹음하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즐겁게, 자유롭게.
4: 찍고 못쓴 것도 뭐 있고.
0: 찍고 못쓴 거라는 게 없어요.
1: 네. 아니, 그냥, 처음 제가 녹음을 들어갔을 때였는데.
0: 네.
1: 한 3시간을 연달아 녹음을 했었어요.
0: 3시간 동안?
1: 네네네.
0: 오, 힘들었겠다.
1: 근데 이제 8마디 녹음하고
0: 에?
1: 그걸 다 이제 쓰질 않았습니다.
0: 8마디를 녹음하는 건데 3시간을 한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공부를 시키신 거죠?
1: 뭐, 오. 네.
0: 유은성 목사, 전도사님하고는 녹음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뭐 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앨범들이다.
0: 네. 그러고 나서 못 썼다는 거잖아요.
1: 아, 그러고
2: 새로
1: 며칠
2: 다시
1: 그러고 한 2, 3주 있다가 그 곡을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연습을 많이 하게
2: 시간.
1: 되더라고요. 네.
0: 그렇구나. 네. 제가 만나 뵀을 땐 되게 유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3: 유하세요.
0: 아,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아요.
2: 아니요, 유하신데.
0: 안 넘어가시네.
3: 그리고 저희가 그때 녹음했을 때 그 코러스를 네. 이제 교회에서 같이 싱어하시는 분들이
0: 네.
3: 같이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녹음이 길어지고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같이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그냥 코러스 녹음에 하하 뭐 이런
0: 네,
3: 포인트였는데
0: 그렇죠. 네.
3: 정말 성도 그 싱어분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몸을 다해서 찬양을 했던 것이

0: 그때 너무 저희한테 감격이 되었고 아, 이 음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그 새벽 1시의 찬양이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1: 좋은 추억이죠. 네. 성도들이 노래를 맞습니다. 하면서 같이 네. 녹음한 그리고 또 그게 나오면 네. 앨범으로 나오면 되게 좋잖아요.
2: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저기 내 목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내가 하한 소리가 들어가고
0: 맞아요.
1: 이게 참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0: 네.
1: 이번 앨범은 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예배 자리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오늘 티켓도 이렇게 주셨는데 네. 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근데 좀 있으면 하네요. 만날교회에서 앨범 발매 기념 찬양 콘서트라고 합니다. 해피 투게더 콘서트 열린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일단은 저희 만나워십 함께 이번 앨범을 가지고 찬양하고요. 또 우리 해피 투게더에 속해 있으신 연예인 분들하고 저희들이 듀엣도 하고 또 이분들의 찬양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함께 하시기로 한 분들이 송지은 씨, 또 양동근 씨, 네. 그리고 K-스피릿, 그리고 레비스탕스, 마이크로닷. 범키 그리고 우리 스페셜 MC로 말자쇼 지금 하고 있는 정범균 형제 함께 해주셔서 김병삼 목사님과 함께 말자 할배쇼를 좀 하려고 그래서 신앙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쇼도 함께 토크로 좀 설교하듯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해피투게더가 복지사각지대에 이게 환우들을 돕는, 환아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익금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티켓을 파는 건 아니고 무료여서 누구나 오실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우려고 함께 마음을 좀 모았습니다.
1: 일반적인 찬양 콘서트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밌을 것 같은데 우선
2: 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나교회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20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저희들이 하니까 부담 갖지 않고 누구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안 믿는 분들 이렇게 그러니까요. 같이 오셔도 네. 부담 없이 같이 맞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친근감이 맞습니다. 생길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상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좀 축복의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2: 누가 먼저 하시나요?
3: 저부터
2: 서로.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0: 초대하면서
3: 네, 저희가 만든 이 찬양이 예배 자리에서 불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작은 바람으로는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들려지고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설거지하는 그곳에서 또 운전을 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많이 들려지고 불려짐으로써 그 자리에서도 또 삶의 예배가 되기를 좀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 아멘.
4: 네. 크리스천 기독교의 문화가 네. 요새 많이 활발해지는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연예인분들도 많이들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 된 것을 공개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앨범도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일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함께 이 앨범에 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시간 또 함께 찬양을 불러주시고 각 개교회에서도 도전해 주시고 네, 이런 문화들을 함께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찬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에 담겨진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귀한 음반으로 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네, 만나교회가 선교적 교회인데 참 세상을 향한 마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많고 또 만나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비결과 또 찬양들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월십 네. 모시고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교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디 선생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의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Something의 단계는 모세가 왕자로 있을 텐데요. 이땐 모세는 자신을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 Something으로 여겼습니다. 둘째는 Nothing의 단계로 그 후 40년간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something에서 뭔가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everything의 단계로 그의 인생의 절정기인데요.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권능자, everything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빌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성화됐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같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박상규의 질그릇에 담은 소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정말 에브리띵이 되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약한 질그릇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디 선생님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로 묘사했죠. 첫 번째 something, 두 번째 nothing, 마지막 세 번째 everything.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뭔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저는 에브리띵입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게 대해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는데요. 유료문자 샵 1069,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면서요. 아, 내 안에 연약함도 있지만 또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런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향기로운 나무에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에 심령에 촉촉히 내리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어제 이어 오늘도 질그릇에 대한 묵상 나누고 있는데요. 이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릇에 담긴 그 소망과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삼행의 길을 묵묵히 힘차게 걸어가고 계시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담은 보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말씀은 결코 깨지지 않는 강력함입니다. 나는 썸띵이고요. 낫띵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에브리띵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 그 소망을 감사함으로 간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려움이 영혼을 위축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포위된 성에 비교했는데요. 군대가 공격해오면 모든 자원을 다 끌어모아 성벽 뒤에 숨어 적이 물러갈 때까지 음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자원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필요,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으며 우리 안에 두려움을 버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돌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도현의 우리 아버지는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달라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 머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흥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들려드릴게요.

내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라넬 해리스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성이 되어주신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른 어떤 위험이나 또 고난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또 문제 해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다른 곳에 더 의지

할 때도 많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첫 찬양으로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문을 열었는데요. 이 찬송의 고백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눈을 돌렸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찬양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남북한의 성도님들 모두가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내 죄를 사해주신 분, 그리고 무결하신 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요. 또 외부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깨우쳐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AM 1188kHz 그리고 제주국동 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북녘당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희망을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방송 듣고 계실 우리 한국계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이 저 북녘 땅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한 줄의 기도 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북한 인민군 출신의 우리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잠시 후에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는 북한 바로 보기,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 이 한반도 땅의 자세한 날씨 소식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김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 말씀 한 구절 나누고 5분 칼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헛된 것과 거짓에서 떠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던 곳에서 진실을 보게 되고, 헛된 곳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은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세뇌하고 북한 주민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김정일이 태어난 장소가 백두산이 아니라 소련의 하바롭스크라는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바롭스크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김정일이 태어났던 장소가 있고 또 김정일이 살았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이

0: 진실을 알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거짓으로 북한 주민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7.27 73주년 전승기념절이 있었는데 북한 주민 모두가 미국과 남한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고 해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승인을 받아서 먼저 시작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 보면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받아왔던 그런 자료들, 그런 승인을 받았던 내용들이 다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북한에서 보여주는 모든 장면들, 또 농장 기업서들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그 방송이 다 만들어진 거짓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북한 사회 어느 곳에들 보면 진실적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북한 간부들은 거짓과 부패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북한 사회 전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간부들은 부정부패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주민들을 지켜내야 되는 안전원들과 당 간부들이 뇌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은 헛된 것을 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 헛된 곳에서 거짓말에서 우리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400만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진실을 알게 되길 원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됨과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함 위에 세워진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북한 정권과 지도자들의 거짓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하나님이시는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송출하는 TV를 실시간 시청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BBC는 한국 방송을 듣고 탈북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함경도에서 목선을 타고 2023년에 탈북한 강규리 씨는 한국 라디오와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탈북민 이순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일반 방송뿐만 아니라 대북 방송은 생각과 의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대북 방송. 현재 민간 방송 중에는 극동방송만이 KBS 한민족 방송과 함께 대북 방송을 실시 중인데요. 북한 인권과 알 권리를 위한 대북 방송, 그 의미와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한국의 방송을 듣고 탈북하신 분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BBC 코리아가 한국 방송을 듣고 탈북한 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0: 예, 이분이 강규리 씨인데요. 언제 탈북을 하신 거죠?
2: 이분은 2023년 10월 23일 밤 10시 30분 동해상으로 어머니, 이모 그리고 젊은 남성 한 명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했습니다.
0: 예, 목선을 타고 탈북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자, 이분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에 발각이 돼서 추격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렇게 했습니다.

0: 이분들이 탈북할 때 북한 한계선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북한 강원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소형 목선이라서 빠르지도 않고 또 과하게 몰면 파도에 부딪혀서 전복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에 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요. 또그 주머니 속에는 탈출 직전에 어머니가 구입한 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당황한 결심을 가지고 탈북을 시도했는데 추격은 4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목선이 북방 한계선을 넘자 끈질기게 따라오던 북한 경비정은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돌아가서 탈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예, 참 용감한 탈북길에 나서서 성공하신 분이신데, 자, 이렇게 BBC에서 보도한 강규리 씨, 어떤 분이십니까?
0: 네, 강규리 씨는 20대 여성인데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넉넉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투숙신앙을 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가족들 모두가 함경남도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조개잡이 잠수배를 마련한 강규리 씨는요, 직접 선주가 되었습니다.
1: 예.
0: 20대 초반의 여성이 배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는 북한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규리 씨는 잠수공 3명, 또 기관장 등 5명 어부를 고용했고요. 또 수심 30m로 내려가서 조개를 캐는 작업을 했습니다.
1: 오, 네.
0: 예, 코로나 이전까지는 수입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당국이 조개 판매를 통제하면서 이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 예, 20대 초반부터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의 부를 좀 누렸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탈북의 결심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를 말씀을 하셨나요?
0: 네, 뭐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1: 네.
0: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사실은 한국 방송이라고 합니다.
1: 네.
0: KBS 한국인의 밥상, 남북의 창 같은 프로그램을 몰래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합니다.
1: 아, 북한에서요?
0: 네네네.
1: 네.
0: 실제로 한국과 인접한 황해도, 또 함경도 해안, 또 평양 인근까지 전파가 닿는 지역에서는 한국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몰래 듣고 시청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1: 예.
0: 북한 당국은 시수신기 다이얼을 납땜해서 채널을 고정시키지만 주민들은 중국산 기기를 몰래 들여오거나 고정된 주파수를 다시 조종하여서 한국 방송을 봤다고 합니다. 이 강규리 씨는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설을 들으면서 불 꺼진 방에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1: 예.
0: 또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순 씨의 증언인데요. 한국 방송에서 이 씨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과 한국 정착 생활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규희 씨는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아, 한국이 우리를 국민으로 받아주는구나. 나도 가서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라고
1: 예.
0: 생각했다는 거죠.
1: 이렇게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이나 이야기들이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방송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는데, 자, 오늘 규리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0: 네. 규리 씨 얘기를 좀더 정리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 예.
0: 첫 번째로 강규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송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와 현실을 보여주는 숨구멍이자 희망의 창구였어요.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몰래 시청하는 이유는 그걸 보며 하루를 버틸 희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주파수가 안 잡히면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USB 속 드라마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본 한국 방송 때문이었어요. 라고
1: 네.
0: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버티는 희망이라는
1: 와, 예.
0: 표현이라든지 안 잡히면 숨이 막힐 것 같다라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한류 드라마도 북한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규리 씨에 따르면 함경남도에서 청년들은 한국말투를 흉내내고 또 고백할 때도 한국식 표현을 써야 통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1: 네.
0: 또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에 끼기도 어렵다라는 증언이 있고요. 또 드라마는 말 그대로 드라마일 뿐이며 현실화하려면 저처럼 뉴스와 탈북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라고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1: 예.
0: 북한에서 23년을 살았는데 자유 없이 살다 보니 너무 답답함을 느꼈다. 또 USB를 통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 채널을 접하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렇게 힘들게 안 사는구나.

0: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 그렇죠.
0: 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탈출을 앞두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나 그 친구는 남조선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끝내 남겼다고 했다는 거죠. 규리 씨는 그 친구도 실시간 방송을 통해 현실을 접했다면 선택이 달라졌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고요. 또 그 친구가 지금쯤 후회할 거다라고 조금 더 설득했더라면 가져왔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한국이 지난 2012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1: 그렇죠.
0: 이때 예. 국가정보원은 대북 송출만큼은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덕분에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기존 TV로 한국 방송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수신 기술 수준에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1: 예.
0: 다섯 번째로는 2025년 5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총회 고위급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규리 씨가 증언을 했는데요. 규리 씨가 증언을 끝내자 북한 김 대사는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 유감스러운 건 부모와 가족조차 버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증인으로 불러세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1: 비난을 했죠.
0: 예, 예.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예. 규리 씨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처음에는 대사의 말에 엄청 화났지만 곧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유엔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서 처벌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1: 예.
0: 여섯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극동방송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도 북한에서 청취를 합니다.
1: 그렇죠.
0: 사실 청취 사실이 모니터링 되고 있죠.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이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살려내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한국 상황이 대북 방송을 줄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0: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초한 신뢰 형성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통일의 대업을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만드는 큰 통일 가치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예.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또 특별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방송이 많이 줄어들고 민간 방송 가운데는 사실은 저희 거의 극동 방송이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줄어들었는데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극동 방송과 한국 방송, 미국 방송을 듣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탈북 문제는 탈북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탈북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이 문제라고 믿습니다. 탈북을 문제로 생각하기 전에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자들과 남한 당국자들이 단기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건강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건강한 통일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50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들의 유족이 한국을 찾아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지급됐지만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미국 국무부와 나사 등 해외 주요 기관 10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잘못된 지명 확산을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4% 올라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을 넘어 한국산 치약과 구강관리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50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들의 유족이 한국을 찾아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유엔군 초소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북한군이 도끼와 새 몽둥이를 들고 유엔군을 공격해 미군 장교 아서 보니파스와 마크 베럿이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한반도에는 6.25 전쟁 정전 이후 처음으로 데프콘 3 준전시 상태가 발령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중대장이었던 김문환 예비역 소령은 보니파스 소령이 숨지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으며 이후에도 희생자 가족들과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사건 50주기를 맞아 보니파스 소령의 두 딸과 외손주, 증손자 등 3대가 한국을 찾았고 베럿 대위의 조카와 조카 손녀도 함께 방한했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 주재로 판문점에서 열린 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 1년 동안 북한 IT 조직을 추적한 결과 한 조직이 불과 석 달 동안 미국 기업 1,000곳 이상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을 도용해 여러 가명으로 복수의 회사에 취업하고 챗GPT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들이 AI 활용을 경계하자 딥페이크와 AI 얼굴 변환 기술을 이용해 면접관을 속이기도 했는데요. 또 미국 현지 브로커가 회사 노트북을 대신 받아 보관하면 북한 인력이 원격으로 접속하는 이른바 노트북 팜 방식도 이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북한 IT 인력이 연간 최대 30만 달러를 벌고 있으며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불법 취업 IT 인력이 벌어들인 임금의 최대 90%가 북한 정권으로 송금돼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지급되지만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장 노동자의 최저 수준 월급은 3만 원으로 석 달치 9만 원 가운데 사회보험료 9천 원과 부조금 6만 원이 공제돼 실제 손에 쥔 돈은 2만 1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달 초 해산의 시장에서 쌀 1kg이 45,500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석 달치 월급으로 쌀 1kg도 살 수 없었던 셈인데요. 북한의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에는 노동자가 매달 노동보수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당 공장에서는 10%가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기준이 바뀐 것인지 해당 공장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월급이 수개월씩 밀리는 경우가 있고 밀린 월급을 받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결혼이나 장례 부족

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노동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쿠릴 열도 남단의 이투루프 섬을 찾아 수산물 가공 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투루프는 일본이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반환을 요구하는 4개 섬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가 1945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상으로는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2010년에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문 전날 사할린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훈련을 참관했으며 러시아는 이달 쿠릴 열도와 사할린 주변에서 미사일과 사격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방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양국은 영유권 문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토 협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 항공 체계와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과 일부 핵심 부품에는 다음 달 3일부터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보다는 작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일반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내년 2월부터 25%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세계 무인항공체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기준으로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이 3,779만 명으로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453만 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002년 국제여객 세계 10위에 오른 뒤 2019년 5위, 2024년과 지난해 3위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상반기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으며 환승객도 18.1% 늘었습니다. 전체 여객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분기 44.4%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인천공항은 2024년 4단계 건설 사업을 마치면서 연간 1억 600만 명의 국제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고 현재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개항 25년 3개월 만에 누적 여객 10억 명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미국 국무부와 나사 등 해외 주요 기관 10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잘못된 지명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반크가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사전 등을 조사한 결과 미 국무부의 대한민국 여행경보 페이지에는 한국이 동쪽으로 일본해와 해상경계를 접한다고 적혀 있었으며 동해 표기는 없었습니다. 나사 지구 관측소의 위성 사진 콘텐츠도 한반도를 설명하는 본문과 지도에 일본 해만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브리테니커 키즈는 한국 관련 항목에서 동해를 우선 병기하면서도 일본 관련 항목에서는 일본 해만 사용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는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본문과 지도의 표기가 달랐습니다. 반크는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자료가 검색 결과와 생성형 AI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경우 일본의 단독 표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크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에 대해 해당 기관의 표기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4% 올라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4% 상승해 멕시코의 페소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중국 위안화 등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발행으로 조달한 달러와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환 시장 수급이 개선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는데요.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완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은 수입 물가 부담을 낮추지만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저하와 원화 환산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하루 평균 변동률은 0.53%로 주요국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이면 수출입 기업 모두 대응이 어려워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을 넘어 한국산 치약과 구강관리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패션지 엘르는 최근 미국에서 입안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한국식 구강관리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치아 착색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국내 브랜드 치약이 새로운 K뷰티 제품으로 주목받으며 미국 아마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포스트는 서울에서 발견한 한국산 치약이 기존의 대표적인 K뷰티 상품인 마스크팩의 인기를 밀어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식 구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미국 구강용품 업체 콜게이트도 K-팝 스타 아이돌 같은 미소 갖는 법 등의 문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 제작진과 협업해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K-드라마 형식의 홍보 영상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9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4도로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충청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전 지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3도, 홍성 22도, 낮 최고기온 대전 32도, 세종과 보령 3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포항과 부산 25도, 상주 23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 포항 33도, 부산과 상주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종일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7도,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 서귀포 30도, 이어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평안남도 안주와 평안북도에서는 오후부터 희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강계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평양 29도, 신의주 28도, 강계 27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 청진

0: 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예산 18도, 장진 17도, 무산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예산 26도, 장진 23도, 무산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19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오늘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품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님들,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들 가운데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탈북 과정이 궁금하신 점들, 특별히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가능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8월 19일, 오늘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더라고요. 23년 전 오늘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던 유엔 건물이 폭탄 공격을 받으면서 수십 명의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유엔은 오늘을 세계 인도주의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음식과 약을 보내고 구호활동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도 하죠.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히 북녘 땅에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전해지고 아픈 이들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약과 그 치료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소망이 그 땅에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8월 19일 수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리라.

너희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남과 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의 시선을, 증오의 손길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과 중부의 손길만이 가득하기를, 시기하는 죄악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고백인 아멘으로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 새벽을 채워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꺼져있는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꺼져있는 성경 읽는 불을 다시 켜라. 꺼져있는 전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라. 꺼져있는

0: 사랑의 불, 꺼져 있는 복음의 불,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거장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데모디에게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난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토요일 날이면은 전도지 들고 신학생들 쫓아서 미국 소도시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별로 신앙에 깊이 없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달 안 되는 저에게 신학생들 쫓아서 전도지를 조그만 도시에 가서 거리에 가서 나눠주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어이 컴온 나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너 어디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첫째 욕을 하더라고 나더러. 사실 강대상에서 그런 욕을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더러 뭐라 그런 거니? I hate Korea. 6.25 동란 때 참전했던 사람인데 그때 저 최전방 일선에서 얼마나 춥고 떨었는지 꽁꽁 얼은 간수의 통을 뜯어서 먹으면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서 I hate Korea. 그러면서 나더러 욕을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가지 왜 미국 왔느냐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신학생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고 보호해 주고 그 사람은 슬그머니 가더라고. 왜? 우리 신학생들이 한 열댓 명 전도지 나눠주니까 자기 한 사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전도지 들고 신학생 뒤를 따라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열심이 내게는 어디 갔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불릴듯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집사람하고 이혼회를 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반 때 이제 집사람하고 이혼회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혼회 했는데 골든 시간은 골든 타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이에요. 왜? 그때는 같이 뭐 운동 구경도 가고 그때는 같이 교회도 가고 베스프로 음악회도 가고 할 텐데 저는 벌써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부터 토요일날 주일날은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열정. 그런데 어떤 면으로서는 그 애인을 뺏길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 조그만 소도시 댕기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돌아댕길 때 그 열정 하나님께서 내 나이 90에 다시 한번 불릴듯 일으키마.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신앙 그 열정 처음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정 어디 갔어요? 나 예수 처음 믿고 뭐 한국에서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가 뭔지도 몰랐고 기독교인이 뭔지도 몰랐을 때 거기서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한 그 불을 다시 일으킨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기도의 불을, 사랑의 불을, 전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부름받아 나선 우리 한 몸, 그 불길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의 물길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라이프로드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가 고향인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한국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우리 북한이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볼 텐데요.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우리 북녘, 중국, 러시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과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처음 이 남한 땅을 밟았을 때 그러니까 태국을 거쳐서 중국에서부터 태국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잖아요.
0: 네.
1: 비행기에서 내리시고 나서 이곳을 밟으셨을 때 그 감회가 다들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선생님은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인천공항을 처음 밟았을 때?
0: 네. 우리가 태국에서 하나님 공부를 할 때 우리 선교사 선생님 말했습니다. 비행기 이제 공항에서 내리면 우리를 환영한다고 멋있는 사람들이 쭉 길 서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은 아 남한 땅에 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고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모여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처음에 저희 멘설이 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사 선생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왜 없을까?
1: 거짓말인가 싶으셨겠어요.
0: 그렇지. 거짓말인가 네. 저는 생각했어요.
1: 네.
0: 그러다 또 생각한 것이 아 내가 가슴 조임에 이르던 것이 후련했어요.
1: 아.
0: 사람이 없으니까 나.
1: 긴장이 풀리셨군요.
0: 네. 긴장이 많이 풀렸죠.
1: 네.
0: 그래서 내려서 우리를 차를 태우고 국정원에 갔을 때 국정원 문 앞에서 벌써 가슴이 뭉클했어요.
1: 아.
0: 내가 이 국정원이 국정원이란 자체가 우리 조선에서 말하면 안기부예요. 안기부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전 다 살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1: 아.
0: 이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전 우리는 다 살았구나. 이 생각이 정말 있지 무섭고 공포에 질려서 정말 그 욕구 문전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정말
1: 긴장이
0: 연속이셨어요. 많이 하고 떨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나 국정원에서 환영사업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쫙 서서 그럴 때 아 인천공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하는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우리를 말하면 북한의 안기부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을 환영을 하는가. 나는 생각한 것이 그게였어요. 국정원에 들어가면 적세를 채우고 우리를 거저 감옥에다 엮는 것을 생각했어요.
1: 연일 조사하고.
0: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환영사업을 하고 잘 왔다고 하면서 그 허실마다 그 좋은 집 허실마다 한 사람 지었어요. 들어갔을 때 거기는 궁정 같고 우선 생활비 다 있고 그럴 때 생각했을 때 내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우리 같은 이 우리 말하면 죄인이에요 다. 이런 사람을 이런 데 엮고 감옥이 아니라 조선에서 말하는 그 감옥인데 절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구나. 턱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1: 네.
0: 정말 바꿔졌습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 야 우리가 정말 살아왔구나.
1: 제 생각에는 아마 공항에서 그렇게 환영을 네. 했으면
0: 그럼
1: 부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괜히 이목이 집중되고 네, 부담이 네. 배가 네. 되실까 봐
0: 네.
1: 가서
0: 네.
1: 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네, 들면서 지금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
0: 네.
1: 에이 거짓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0: 있어요.
1: 북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감옥에 먼저 보내고
0: 그렇습니다.
1: 조사하고
0: 우리가 또 감옥에 저리 들어갑니다.
1: 네.
0: 나오지도 못하는 감옥에 정치범입니다. 우리가 잡혀가면 북한에서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1: 맞아요.
0: 어떻게 해서나 그저 마음 편안히 살겠군 다 배려를 주고 매일과 같이 간식 매일과 같이 반찬도 7가지

0: 까지 반찬을 주고.
1: 어, 많이
0: 네.
1: 주네요. 근데 게다가 선생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0: 네, 맞습니다.
1: 거기서도 교회
0: 네.
1: 예배가 있고
0: 예배가 다 있습니다.
1: 나와서 또 사회생활 교육을 받으시는 하나원에서도
0: 네.
1: 예배를 계속 드릴 수
0: 계속
1: 있잖아요.
0: 했습니다. 예, 일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1: 새벽 예배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새벽
0: 나도
1: 기도회.
0: 새벽 예배를 몇번 나갔습니다. 하나원에서. 네. 나가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나님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1: 정말요?
0: 무대에 올라서서, 예.
1: 어떤 찬양 부르셨어요?
0: 실로암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중창으로.
1: 보통 특송이라고 하는데 중창으로
0: 네, 실로암,
1: 실로암을
0: 예.
1: 같은 동기분들이랑 같이 부르신 거예요.
0: 네.
1: 그 특송 얘기하시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찬송은 또 어떤 찬양일지도 궁금한데요?
0: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1: 은혜.
0: 네.
1: 최근에 그 북한의 신앙생활을 소재로 나온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도 은혜라는 찬양이 화제가 됐잖아요. 보셨어요?
0: 네, 못 봤습니다,
1: 어,
0: 아직.
1: 아직 못
0: 우리가,
1: 보셨어요?
0: 우리 목사가 이제 어느 날에 우리 목당 단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1: 보시고 나서의 소감도
0: 네.
1: 궁금한데, 지금 북녘계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0: 네.
1: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0: 네.
1: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인기가 있어요. 우리 이
0: 봤으면
1: 영화가
0: 좋겠다.
1: 북한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0: 네.
1: 여기서 나왔던 찬양을 우리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0: 네.
1: 은혜. 어떤 구절 좋아하시는지 한 소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찬양을?
1: 네.
0: 아, 예, 은혜,
1: 은혜,
0: 은혜,
1: 은혜.
0: 예, 은혜 하겠습니다.

0: 때문에 노래가 다 잊어버려요.
1: 아, 맞아요. 정말 이 가사처럼 네. 노려왔던 모든 네. 것과 지나온 시간과 이 모든 순간이
0: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가 여기를 모읍니다.
1: 정말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에 참 녹아져 있어요.
0: 네.
1: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정말 네.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네.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0: 네.
1: 그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8개월 동안 너무 잘 지내셨지만
0: 네.
1: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참 많은 게 다르잖아요.
0: 네.
1: 아, 이거는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0: 예,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모르는 것도 많아요. 온지 이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전철 타도 그렇고 버스 타도 그렇고
1: 네.
0: 혹시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이 다르니까나 어떤 사람들은 번체 만체도 하고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럴 때 제가 좀 슬픈 게 많았습니다. 야, 저는 이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잘 살자고 하고 보람 있게 살자고 하는데 왜 사람들 옆에서 곁을 안 줍니까? 내가 속을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1: 네.
0: 날 보고 내가 눈물 흘리니까 내가 그때 혼자 전철 탔어요. 내가 길을 잃어서 왔다 갔다 세 번이나 했어요. 그다음 내가 하나님 내 나를 이거 이 불쌍한 이 딸을 더 하면 어쩝니까? 내가 지금 집을 잃어서 사람들하고 물어보는데 대답해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다 할 때 옆에 어떤 할머니가 내가 우는 것을 보고 왜 우는가 안 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난 집을 잃어 먹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한국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전철을 타서 왔다 갔다 하는 하느라가 이 차를 지금 세 번 탔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말했었어요. 어떻게 타고 어떻게 가라 해서 그 할머니 덕에 내가 그대로 해서 집을 도착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어.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말을 안 했으면 이 할머니도 나를

0: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난 정말 죽은 목숨이나 갔구나 하고 내가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방송을 남한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소적인 부분들을 비춰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깨뜨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런 일화들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화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그런 기도 제목과 도전을 받으면서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이 어려있는 오늘의 찬송, 손경민 씨의 은혜의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오늘 하루도 그 문을 열고 있는 이봉옥 자매님의 이야기처럼, 이 간증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터전에 가득할 줄 믿으면서, 자매님이 하나원에서 정착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으로 올려드렸던 실로암 찬송 함께하면서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 주 아버지의 샘물과도 같은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행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한 분뿐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열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한 광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내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는지 아닌지, 이 거룩한 광복을 누리는 삶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분이 맺는 첫 번째 열매가 본문에 보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것 맞죠?

0: 하시지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는 이름 예수,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이름 예수, 이 예수 이름 까닭이 나요.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을 성경적으로 한 분일수록 영적인 세계를 깊이 넓게 아는 분일수록 예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똑같은 이름을 계속 생각하면 지겨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 이름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루 이틀 뭐 5년 10년 수십 년 예수 이름 불러도 질리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 여러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다가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되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꼈던 분들이 퇴원하시고 나면 호흡하는 걸 이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자유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분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다가 해방되었을 때 삼천리반도 금수강강해 강산에 이 강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던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걸 인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발벗고 나서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였어요. 아니, 진심으로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마음에 없어도 뭐 감사는 척할 수 있습니다. 위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는 척하지 못하지요. 진심으로 감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했는데 무엇을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소망을 가진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1: 너희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0: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예배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어둠의 자식이거나,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니까 어둠의 자식은 아니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다고 하는 분이 소망이 없다면 소망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혹 지금 어려워도, 형편이 좀 남북이 부끄러워도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실까?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분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살맛 나야 합니다. 살맛 안 나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소망 없네, 아이고 도저히 안 되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겠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정입니까? 지옥입니까? 소망이 없으면요 가정을 지옥 만드는 겁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죽일 만큼 큰 거인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등치가 훨씬 큰 거인이 여러분 앞에 딱 서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이분들은 별로 겁 안 나는가 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그쪽은 노예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했습니다. 한 번은 노예를 갔는데 한 2미터 되는 분이 등치 이러고 머리는 또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왜 깎았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할 때 머리를 깎았잖냐고,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런다고 말은 해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심스럽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을 보고 한 말이 저거예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빼믿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 말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요. 요즘 말로 객사 하나님이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거인 봤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거는 여호수아와 칼렙은 내 밥이 되리라 그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밥 줄게,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밥으로 주신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뭐 행복과 불행 뭐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소망 관점에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농부 왜 씨 뿌려요? 미래에 열매 거둘 걸 기대하니까 씨 뿌리죠.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 기도 생활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생활 않는 분이 있으면 뻔한 겁니다. 요즘 그분 소망 없어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 없으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 뭐 손주들이요, 영악합니다. 여러분의 말만 듣고 고개 끄덕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애들은 여러분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뭘 하나도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희망 없네, 아유, 그러면 애들 또, 아, 우리 가정 희망 없구나.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배웁니다.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 벌어질 텐데요. 전개될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극복해내야죠. 그들이 극복해내려면 여러분들이 극복해내는 소망,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살아갈 세대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애들이 더 큰 영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소망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러면서 소망하며 감사하는 성도, 그의 거룩한 광복 누리는 심령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넘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없다면, 전능자를 향한 기대가 없다면 본질로 이제라도 돌아가야

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사람이 이제 알 수 있는 두 번째 시금석은 믿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동적인 믿음 없이 하루하루 간신히 한숨 쉬며 살아간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믿겠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가련한 영혼입니다. 이 믿음은요, 현실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을 내 현실보다 더 크게 보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꿈,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은요, 매사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러다 목상하겠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러니 하나님도 지겨운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도 망칩니다.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분위기, 내가 원하는 만큼 대우받길 원하는 교회 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 운영 방식, 이걸 자꾸 말해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런 사람들은 꼭 분란 일으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종이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신뢰가 안 되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결박하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보성줄로 하나님을 결박해서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감금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 행사하는 겁니다. 이 망령된 일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질문이 달라지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노라. 뭘 인해 감사한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의 증거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어주고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사랑으로 배려하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상대방도 나도 인생 역전시켜서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배려하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당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저 사랑이 쏙 빠지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여러분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허물 있을 때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처에 소금 뿌리듯 상대방의 허물을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런 교회 초신자가 나가고 싶겠어요? 사랑이 없는 이 진리,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요, 그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신 주님의 종이라면 그럼 사랑이신 주님의 지체답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어떤 종류의 어두움도 물리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 가서도 우리가 세세토록 찬양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 바울은 감사하고

0: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바울이 뼈저리게 감사하는 것은 어버이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래 골로새 교인들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골로새는 온갖 우상숭배를 하고 온갖 그 난잡하고 타락한 성문화가 있었던 그런 세상에서 개종해가지고 골로새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종했으니까는 그런 옛날 습관의 사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건데 고맙게도 그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니 감사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하면요, 나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봤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멩이 본 거 주목해요, 안 해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 돌을 보더니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돌멩이는 그냥 돌이 아니네요. 금광석이네요. 그럼 이제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돌멩이고 흙도 묻어 있고 다른 돌들처럼 별품도 없지만 그 안에 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돌의 전부가 아니니까, 재련소에 가져가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정련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세계 80억 인구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겉모습이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를 보시잖아요. 아니 말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미움도 꿈틀거립니다. 감사한다고 하지만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속에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억날 때만이라도 그 상대방을 향해 배려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미래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목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 말씀만 보죠. 이사야 말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자라고, 내가 지금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잣나무가 나도록 모든 것을 그야말로 접붙이는 은혜를 주신다. 찔레나무가 자라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본질을 회복하면 화석류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한 광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어제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평안남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5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4도, 평양과 함흥, 강릉, 대전이 23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청진, 춘천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3도,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가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강릉, 대구,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제주가 30도, 평양 29도, 신의주가 28도, 강계와 청진이 27도, 해산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내는 사랑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

중계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달력은 8월의 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7월의 초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여름이 한창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 삶은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는 여름 더위에 지쳐있을지라도 결실을 향해 열심히 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꿈꾸며 우리 영혼 날로 청청해지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예배와 함께 누리십시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성도 여러분 모두 나와주세요. 주 2026년 8월 19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과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우리 에스겔의 지금 환상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무너지고 훼파되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문은 어느 문이냐? 동쪽을 향한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새로운 성전에는 문이 세 군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입구로 들어가는 동쪽 문, 또 북쪽 문, 남쪽 문이 있었죠. 생명, 물,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쭉 흘러가는데 이제 오른쪽에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이게 뭐냐?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경문에 해당하는 것이 성전 동쪽에서 그래서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북쪽에 있는 문, 왼쪽에 있는 것이 남쪽에 있는 문이고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문이 있고 오른쪽에도 또 문이 있고 왼쪽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집중하는 문이 있죠. 그러니까 문이 외문이 있고 내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경계가 있습니다. 4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안에 작은 게 성전의 정사각형의 모양인데 이 정사각형의

성전 밖으로까지 넓게 사방을 500척으로 해가지고 넓게 거룩한 영역으로 선포를 했죠. 사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 주변에 아무것도 없게 거룩한 이 공간을 넓게 만들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 우리가 이제 성전 동문이면은 이제 성전 입구 가운데 이 해 뜨는 곳 정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자, 이 동쪽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거든요. 그 떠난 곳으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는데,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큰 파도나 이 폭포가 떨어지는 큰 물소리와 같고 웅장하죠. 구구구구구 하면서 떨어지는. 그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에스겔 1장으로 가시죠.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주 기이한 환상들이 펼쳐지죠. 자, 에스겔 1장에 보시면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5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고, 각 생물마다, 얼굴이 네 개가 있고, 날개가 네 개가 있는데, 얼굴 네 개는 10절에 사람의 얼굴,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 이게 천사인데, 온 세상의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이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이네 천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큰 바퀴가 있습니다. 15절에 내 생물을 보니 생물들 곁에 땅 위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눈들이 사방에 박혀 있어가지고 돌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냐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밝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 26절, 그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이 바퀴 네 개가, 이 눈이, 사방을 감찰하는 눈이 있으면서, 네 생물, 온 세상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밑에서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수정같이 맑은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보좌 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언약도 생각이 나게 하는데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웅장한 임재가 사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을 저버리고 올라가서 성전 밖으로 나가신 거죠. 이스라엘을 떠난 겁니다. 이 떠났던 하나님의 웅장한 임재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막 움직일 때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움직이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웅장한 우궁우궁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같이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시는 거죠. 이미 이때는 언제나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2절로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부터 오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데 그 모양이 예전에 봤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들어서

내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뜰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이 새로운 성전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은 제사장, 특별한 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고 모두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거대한 성전으로 바뀌는 비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행위와 공로로 회복된 영광이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이들에게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셔서 다시 들어오신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절대 이 영광을 회복하고 맛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6절에 성전에서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7절에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고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에 따라 계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그분의 영광을 두시기로 결단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그러죠. 자, 이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는데 문지방 있었죠? 성전 문을 들어가는 입구. 그 문지방을 그들의 문지방 곁에 뒀다는 거죠. 문설주는 뭐냐? 이 문지방이 들어가는 입구라면 문설주는 양쪽을 받치는 기둥, 그리고 가로대를 문설주라고 합니다.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설주 옆에 그들의 문설주를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옆에 솔로몬의 궁전을 지었죠. 열왕기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을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요 바로 앞에 38절에 보면 어떻게요? 이게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러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 궁전을 지었는데 8절에 보면 이 성전 옆에 졌거든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9주랑 뒤 다른 뜰에 있고 그 양식이 동일하고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졌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집과 함께 바로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으니까 아내들이 각각 살 여러 아내니까 쭉 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뭘 가지고 왔느냐? 바로의 딸들이 바로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옆에 솔로몬 성전을 뒀는데 솔로몬 성전에 뭐가 가득하냐? 우상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결국 이 우상이 가득해서 나중에 가면

0: 이 왕들이 이제 성전에 있다가 넘어가면 바알 우상들이었잖아요. 바알 신이 더 크게 보이는 때가 있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 바알 우상을 아예 어디로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하 16장 10절을 보시면, 자, 아하스 왕 때입니다. 588조 구약 성경.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이방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느냐? 성전에 만든 거죠. 14절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이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뒀다. 제단 북쪽에 그 옆에다가 또 우상 제단을 두었다는 거예요. 자, 21장으로 가시면 열왕기하 7절을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성전에 세운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문지방,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문지방 옆에 솔로몬 성전의 문지방을 두고 바알 신상들을 막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두고 어떻게 하느냐? 500척 사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구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타협할 때도 그렇죠. 요것 조금만 이렇게 되면 항상 거기 옆에 있다가 살짝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경계를 아예 철저히 사방 500규빗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구별해서 절대 이거는 하나님의 거니까 넘어오면 안 돼. 시간의 공간과 시간의 구별과 공간의 구별을 완전하게 거기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해라. 만약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 구조 출입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문지방을 이제부터 8절부터 9절까지 문지방을 이제부터 다시는 옆에 두지 말고 완전히 구별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9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절대 하나님의 것과 엉뚱한 이방 우상들을 섞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실 때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때 우리도 구별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 43장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 때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 되시도록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럼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조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전 안뜰에 들어간 에스겔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질서로 아름다운 이 성전에 거민이 될 것을 알리고 또 독려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성전의 기본적인 법은 거룩함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속

거룩성을 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거룩함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하게 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할 수 있는 칭의의 옷을 입히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함을 오늘 우리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외아들과 바꾸시며 쟁취해 주신 우리의 생명,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온종일 우리의 화두는 거룩입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바라보고 듣든지 주님을 생각하고요, 의식적으로 주님께 묻고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늘 네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네.

0: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순종과 조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거액의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아나니아를 책망하였습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그가 팔아넘긴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헌금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런 만구 언급이 없습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몽땅 바치라거나 아니면 재산에 비례한 기준이나 할당량을 정해주시고 바치라고 명령하시거나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담아 바치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행복한 기회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로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가 드린 헌금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로 정죄되었습니다. 얼마나 추상 같은 말씀인지요. 아나니아는 변명도 못한 채 즉사했습니다. 3시간 뒤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말 무섭고 엄숙한 심판이었습니다. 온 교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그토록 두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긍정하고 공감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교회 안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활동과 행위 가운데에서 이렇게 정죄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의 충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은 숙연해집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입장,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순종과 조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는 믿음과 순종은 우상숭배입니다. 헌금으로, 봉사로, 경건한 자태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할 때 나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기도에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는 이 동기가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끈질기게 뿌리박고 있는지 두렵기 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요 진정 구원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보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주 음성 외에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 타락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날로 더 후패해지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일어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침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이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의 첫 고백은 오늘도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가 돼야 하죠.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문제가 없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됩니다. 혹시 나는 오늘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챔버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스마트폰 경고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중독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2.6%로 2명 중 1명 꼴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 등을 여흥거리로 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자 인쇄물과 달리 스마트폰은 짧은 시간 도파민을 뿜어내는 SNS와 쇼폼 등을 24시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과의존을 하게 되면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첫째, 현저성. 스마트폰 사용이 삶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된다. 둘째, 조절 실패.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셋째, 문제적 결과. 스마트폰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서도 사용을 줄이지 못한다. 아이 어른 구별 없이 예배 중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화면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작거려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우상처럼 섬겨서도 안 됩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소중한 순간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순간에는 스마트폰과 완전히 단절된 시간을 보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스마트폰의 과의존함으로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소서.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만지지 맙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와이즈 뮤직 챔버 코아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메조소프라노 황혜재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은 수원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여기 6.25 겪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6.25 겪은 분들. 한국은 6.25 이후에 72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 550배를 늘렸어요. 6.25 동란 때 우리의 국민소득은 67불.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36,960불로 증가가 됐죠.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6.25 때보다 15,000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 누구의 덕분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일 시인이 심훈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덩덩실 춤을 추리라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면은 한량이라만, 나는 밤하늘에 날아난 까마귀와 같이 종로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리오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한민족, 아세아 동방의 문화창조 개척의 선구자였고 하늘에서 이어받은 청명과 닦아 이룬 슬기로 능히 백두산 남부 수천리에 나라 땅과 백성을 다져 이룩하였다. 5천년의 오랜 국제 풍진 속에서 아담한 문화를 갖고 지내왔다. 푸른 산 맑은 가람 기름진 논밭 꽃피는 동산 우리 조상 선열의 땀과 눈물로 거름하고 북돋아진 생명의 요람이요 천역만생에 피 흘려 지켜온 영광의 조국이다.

오늘날 나는 홀로 떨어진 내가 아니다. 이 국토와 대자연 속에서 자라온 조상의 피와 살과 뼈와 얼을 이어받은 즐거움을 짐짓 이탈하여 벗어날 수가 없나니 내가 나됨을 지각함은 삶의 길이요 내가 나됨을 잃음은 즉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못 읽고 괴테는 몰라도 이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가 없는 우리의 역사. 400여 년 동안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어려서 약소 민족의 서러움을 뼈아프게 느껴봤습니다.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이라는 선언을 함으로 우리의 국권은 박탈당해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36년을 시름해온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81년 전 오늘 8.15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춤을 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날 시편 96편에 기록된 하늘과 땅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넘쳐왔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시리라. 시편 96편 11절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꼭 우리 민족을 두고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일제 침탈과 동족 상잔의 잿더미를 드리고 우리는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덧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1년 전에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이 민족을 제사장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숫자는

미국을 대신해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 3, 40년 전에 몽고에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다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한 결과 오늘 2003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목사님이 여기 와 계세요. 그때 한 3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에 25살 먹은 청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60명 나오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제2의 하나님의 광복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다음에 참된 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상에서 해방되는 민족. 두 번째,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 세 번째,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첫째 대목이 우상에서 해방되는 민족.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니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누굴 제일 미워해요? 우상을 제일 미워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마조마 하면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모세의 형님이요, 몰려가서 애굽의 신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아론이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신을 만들어 줄게, 금을 모아갖고라. 그래 뭐 귀걸이도 빼고 팔찌도 빼고 금시계도 빼고 다 빼서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그것이 송아지가 돼서 그 송아지에다가 번제물과 친교 교제물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40일 후에 와가지고 모세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랬어요. 도륙이라는 건 칼로 다 잘라버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대한민국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셨는데 5년도 못 가서, 그때 해방되고 우리나라의 질서가 어지러울 때, 나는 11살 때, 해방이 11살 때 됐어요. 5년도 안 돼가지고 6.25라고 하는 비극의 전쟁이 일어나서 독립되고 해방된 지 5년 안 돼가지고 6월 25일 날, 해방은 8월 15일 날 됐어요. 만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민족의 동정산전의 비비린내 나는 전쟁. 나는 그 전쟁도 겪어봤어요. 해방의 기쁨도 가시기 전에

방복의 아름다운 기쁨 가시기 전에 11살 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6.25 전쟁이 16살 때 일어난 거예요. 16살. 특별히 우리들은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고 재물을 숭장하고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니라.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데모데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탐내지 마세요. 하루 세 끈이 먹고 거칠 게 있으면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 1992년에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들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상금이 102만 불이었어요. 그 양반이 상금을 받자마자 북한을 위해서 써달라고 모두 선교 헌금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 껄껄 웃으시면서 1분 동안 100만 잔자가 되어봤다고 자랑을 해요. 1분 동안. 9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한 목사님은 남긴 것이라고는 1인용 침대, 안경, 낡은 양복 한 벌, 낡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30년 동안 80억 달러, 약 11조 원을 익명으로 기부를 해 그 양반이 700만 달러를 자기 모교 코넬 대학에 기부를 해서 마지막 재산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고백.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2해방에는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함이니라. 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포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불안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죽음과 자기의 숙명에 대한 불안. 자기가 있기에 느끼는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허, 무의미성에 대한 불안. 텅 빈 의미 없는 삶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죄책감에 대한 불안. 이것은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게 있죠. 불안해요. 그럼 회개해야 돼. 그럼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금년 한 해 환난과 근심을 면케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면 그것이 제2의 해방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자연재해.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진을 늘 우리는 피해나가게 해주셨어요. 올해 7월 28일 16시 27분
일본 규슈 구마

과모도현에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다 사람도 못 찾았죠. 7의 지진으로 분류상 대지진이 이게 해당된다 그랬죠. 콜롬비아 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못 찾은 사람이 찾은 사람보다 더 많다 그랬죠. 일본 정부 피해 복구 예비비로 242억 인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530억 정도 될 거예요.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과학도 지식도 아무런 힘이 없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인간은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뿐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막대기 힘써요. 주의 지팡이 힘있어요. 두 번째로 총력의 위협에 우리는 당하고 있죠. 특별히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6일 한미훈련 앞두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발소 들어 10번째입니다. 아직도 북한의 칼은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지만은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라. 일제강점기를 통해 잃어버렸던 나라, 그때 겪었던 수모,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국민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내 담임선생님이 일본 여자 선생님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카드, 요만한 카드 20장을 줘. 조선말을 쓰는 애들한테는 카드를 뺏어라. 그리고 20장을 다 뺏기는 학생은 교장실에 들어가서 매 맞고 벌습니다. 20개를 뺏은 애는 상을 줘요. 연필 하나, 공책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본말을 쓰게 하는 일본식 교육을 저는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방된 우리 민족에게 두 가지 기적을 베푸셨죠. 첫째는 바로 경제의 기적입니다. GDP는 23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빈곤으로서는 세계 맨 꼬레비로 빈곤했던 대한민국이 3만 9천 달러 수준으로 경제, 세계 경제 수위 12번째로 부국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 동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부흥의 기적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교계의 목표는 100만 성도였고 1970년대는 전국에 6만 개 교회가 세워지기를 교회의 목표로 한국 성직자들이 세웠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천만을 육박하는 시대가 찾아왔으며 전국의 교회 수는 9만 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나라로 선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영적인 발전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

이리로다. 천대까지. 누구에게? 우상을 배제하고 환난과 고통을 배제하고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제2의 광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너의 역사나 하라.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귀한 힘 있는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벗어날 때 파멸과 고통과 걱정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은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67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대서양 바다에서도 주일이 되면 배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세운 게 교회예요. 두 번째 세운 게 학교예요. 세 번째 세운 게 공회당. 바닷가운데서도 닻을 내리고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 청교도들의 신앙. 특히 청교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기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헌법이 생기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돈에다가 뭐를 새겨놓은 거 하니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네들 돈에 그게 들어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 수가 없지요. 이 문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아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In God we trust.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미국 사람들을 저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20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민족이지요. 미국 백악관 식당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식당 안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신앙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존 퀸시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의 책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문구를 썼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 애덤스의 성품과 신앙 덧없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에 애덤스의 기도를 식당에 새겨 놓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니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습니다.

0: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타파하고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민족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정의와 윤리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입니다.
1: 지금까지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함께하실 여호와이레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이 시대 영적 광야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홍해의 한물에서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마라의 쓴물이 마른 막대기로 단물이 된 것처럼 마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수되심과 땅의 곡식이 아닌 하늘의 만나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타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심지 않는 곡식을 먹게 하셨고 짓지 않는 집에서 안식을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임하게 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예전 한 신학교 교수님의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예배와 음악 이랬던 내용 같아요.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예배를 살펴보면 드림이 강조되고 있지 드림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 드림이 물론 존재는 하지만 받음을 위한 조건부 드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 드림의 모습이 아닐까? 짧은 글인데 묵직하게

와닿았습니다. 드림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도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조건부 드림에 딱 걸맞는 모습이겠죠. 오늘도 저도 아, 제 마음이 이랬네요 라고 하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예배, 월십이란 단어는 같이 월스란 언에서 출발을 했죠. 예배자는 내 삶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으로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태도를 가진 그 사람, 예배자. 누군가 이 예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예배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시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배자가 누구냐?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곁에 무조건 머물러야 돼. 누군가 억압하고 강요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과 함께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진행할 텐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인도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큰 바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하는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극동방송 가족들 맞죠 여러분? 오늘 그 예배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식구들을 응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9412님도 문자 주시고요. 4056님도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시작한 게 보이시죠? 우리 영상도 준비가 됐죠? 오늘 함께 여러분과 영상 찬양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덕희님, 윤향수님, 추구몽님, 그리고 정희정, 또 한복춘님, 이봉진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아침 이제 들어오시는데요. 먼저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댓글 참여가 어려운데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만 검색하셔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재희님, 김양숙님, 김철남, 슈님, 김세호, 추금옥님, 77혜진, 77님, 그리고 술래이님도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는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김정남 권사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은혜로운 찬양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보이는 라디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찬양 한 곡도 듣고 잠시 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할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 2020년 나라사랑 축제에서 있었던 찬양 함께 하고 싶습니다.

0: 선물 같은 하루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아침. 매주 이 시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PD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좋은 아침입니다.
0: 좋은 할렐루야. 아침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매주 수요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알아가고 하나님 사람들을 맞습니다.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인데요.
1: 맞습니다.
0: 우리 임정현님도, 박지혜님도, 이끌님, 505Q9님도
1: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오셨는데요.
1: 잘 오셨어요.
0: 우리 수현 PD님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1: 네, 너무 평안하게 지냈고요.
0: 네.
1: 평안하게 지내긴 했는데 오늘 PD님의 오프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찔림이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거에만 너무 집중한 게 아닌가, 내가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발버둥 쳤나, 이런 걸 또 돌아보게 됐어요.
0: 예.
1: 네.
0: 저도 찔려서 이걸 한 겁니다. 안 찔려서 네. 쓴 게 아니라 이거 찔려가지고
1: 네.
0: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면 좋겠고.
1: 맞습니다.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많은 네. 분들 들어오셔서
1: 네.
0: 함께 또 보면서 축복하고
1: 맞습니다.
0: 보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이 시간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보라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아이디 신판수님.
1: 신판수님.
0: 수요일 아침의 은혜가 참 가득하다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우리 이돈성 장로님 오랜만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1: 반갑습니다.
0: 잘 들어오셨고요.
1: 네.
0: 오늘 우리 전국의 우리 많은 방송 가족들 함께 이 시간 오늘 꼭 한번 또 들어오셔서
1: 네.
0: 왜냐하면 오늘 들어오셔야 뭔가 결과 보고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한번 꼭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1: 네.
0: 싶었어요. 그리고
1: 네.
0: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잠시 후에 연결할 텐데
1: 네,
0: 제가
1: 맞습니다.
0: 그분을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1: 네.
0: 특별한 시간인 것이 우리 수현 PD님 출산을 위해 휴직에 들어간다고요.
1: 아, 그렇습니다. 저 늘 앉아만 있어서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일어나고 티가 잘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낳고 기르고 오면 제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0: 그래서 네. 오늘이 좋은 아침입니다. 더 사랑하는
1: 네.
0: 사람들의 휴직 전에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아
1: 너무 아쉬워요.
0: 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빨리 꺼내냐.
1: 아, 네.
0: 오늘 좀 그 말미에 꺼내는데 제가 이거 경험상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요.
1: 네.
0: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어.
1: 혹시 그냥 끝나버리니까.
0: 그냥 훅 끝나버려요. 그래서
1: 네.
0: 제가 미리 좀 말씀을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좀 드렸고요.
1: 네.
0: 여러분도 좀 댓글에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1: 네, 마지막
0: 배가 얼마나 네, 많이 나는지도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1: 네, 자, 좋습니다.
0: 우리 그 태명, 우리 이름은 뭐예요?
1: 저희 아기 태명은 감찬이에요.
0: 감찬이?
1: 네. 강찬 아니고요. 강찬 목사님 아니고요.
0: 예.
1: 감사와 찬양해서 감찬이입니다. 근데 이제 강씨여서 강감찬. 장군입니다.
0: 이거 이름이 됩니까?
1: 아니요.
0: 아, 예.
1: 딸이라서. 딸인데 강감찬이면 조금.
0: 아, 그렇죠.
1: 네, 그렇죠.
0: 강감찬.
1: 네.
0: 좋습니다. 뭐,
1: 네.
0: 좋습니다. 아, 예. 감찬이를
1: 감찬이.
0: 축복하고요.
1: 네.
0: 자,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한 분.
1: 네.
0: 귀한 성악가 한 분을 모신다고요?
1: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영혼을 울리는 이 깊은 테너의 음성은요. 듣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이 하늘 보좌로
0: 그렇죠.
1: 그 앞으로 끌어올리는 특별한
0: 예,
1: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오페라 극장 한국인 최초 주역 테너이자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에서 하나님의 주신 목소리로 찬란한 빛을 발해오신 세계적인 성악가 오늘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0: 좋아요.
1: 테너 정호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0: 자, 오늘 정호윤 선생님 이 시간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0: 와,
1: 반갑습니다.
0: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수 입사이자 또 서울사이버대학교

0: 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있는 테너 정호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아침을 여는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이, 뭐, 우리 정호윤 선생님은 정말 뭐 전 세계 극장에서
2: 그렇죠.
1: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노래했던
2: 네.
1: 근데 이분이 그때 극동 방송을 엄청 사랑하시고요.
2: 오, 맞습니다.
1: 아니 근데 일단은 선생님 제가 호칭을 교수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학장님 어떤 게 편하세요? 안수 집사님 편하세요? 어떤 게 편하세요?
0: 아 저는 극동 방송에서는 안수 집사로 불리는 게 좋습니다.
2: 너무 감동인데요.
1: 정호윤 안수 집사님으로.
2: 네, 집사님.
1: 아,
2: 네.
1: 좋습니다.
2: 좋습니다.
1: 아니,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수윤 PD님.
2: 네.
1: 저희가 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하여튼 우리 정호윤, 우리 안수 집사님은 언제든 달려오신다고요?
2: 맞습니다. 정말 PD들에게 있어서는 예. 감동적인 부분이고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요. 이제 극동방송에서도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예. 전하는 많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자리들에서 우리 정호윤 선생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찬양으로 좀 우리 듣는 분들로
1: 섬겨주세요.
2: 하여금 섬겨주세요 예. 하면 그냥 달려오시더라고요.
1: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극동방송에 네. 홍보대사가 그리고 그 마음에는 이제 극동방송도 사랑하시지만
2: 네.
1: 정말 우리 직원들이 볼 때도
2: 네.
1: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2: 맞습니다.
1: 사랑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을 저희가 좀 느끼거든요.
2: 맞아요.
1: 어떻습니까 안수 집사님?
0: 아유 거창이십니다. 저는 사실은 성악을 처음 시작할 때
1: 예.
0: 소원 기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악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큰 반대가 있었는데
1: 예.
2: 네.
0: 제가 그 반대를 이기고 만약에 성악을 공부하게 된다면 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데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 소원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1: 예.
2: 네.
0: 네. 저는 언제나 교회가 됐든 또 극동방송이 됐든 부르시는 자리가 있으면 그 귀한 자리에 우선 달려가고 있습니다.
2: 와.
1: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면 하여튼 우리 정호윤 안수 집사님은 노고 없으신 거예요.
2: 오 맞아요.
1: 딱 그 어떤 스케줄이 되시면 기쁘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의 가을음악회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 때도 함께 하셨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와,
0: 네.
1: 그때 어떠셨어요?
0: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공연 전에
1: 예.
0: 잠깐 나가서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오셨나 잠깐 보는데 구름대처럼 많은 분들이 밀려오시는 거예요.
2: 네.
0: 그날 하루에 한 번만 그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1: 그렇죠.
0: 그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분들이 물밀듯이 밀려오시는 거예요.
2: 맞습니다.
0: 제가 수많은 분들 앞에서 찬양도 많이 해보고 공연도 많이 해봤는데
1: 예.
0: 정말 큰 역사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자리였거든요.
2: 네.
0: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해서 그 은혜가 혹시나 깨질까 두려워하면서 그 대기실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1: 진짜요?
0: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1: 이야.
2: 저는 그 현장을 이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 전혀 두려워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요. 저는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너무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이 참 감동이고 또 은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이야,
2: 진짜? 오늘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요 우리 정호윤 안수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나오셨는데
2: 네?
1: 저희가 또 이렇게 네. 얼굴을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은데 오늘 이 시간에 그때 있었던 좀 찬양을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고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라는
2: 좋습니다.
1: 생각이 들었어요.
2: 네.
1: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현장에 있었던 전도대 네. 현장에 있었던 그 무대 또 그 시간으로 5초 뒤에 가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 네.
1: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일러도 들어오셔야 되는데 수현 PD님 어떻게 들어올 수 있죠?
2: 네, 샵 1069번으로 보오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1: 지금 함께해 주세요. 5, 4, 3, 2, 1.

0: 아, 네.
1: 지금요. 아이디로 우리 많은 분들이 전종표님이
0: 맞아요.
1: 오늘 방송을 듣는데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야. 또 그리고 기도가 네, 나오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회복이 됨을 느낀다라고 하시고요.
0: 아멘 아멘.
1: 감동인 것 같아요.
0: 너무 감동이에요. 콩이네님께서는요. 예. 아침 등굣길에 이런 고퀄 찬양을 듣다니 하시면서 감격해하시고 네. 계십니다.
1: 참, 중요한 것은 네. 그때가 우리가 전도대였었어요.
0: 맞아요.
1: 안수집사님도 그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참 그 새로운 하나님을 네네. 믿기 위해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불신자들이 정말 많이 왔었는데
0: 그랬죠.
1: 그때 그 현장에서 찬양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좀 소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또 그 나가는 찬양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해서 글쎄

0: 하나님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시간 5초 뒤에 이 영상을 여러분과 볼 텐데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0: 결과 영상입니다.
1: 네.
0: 함께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0: 이것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1: Salvation is not a reward for the righteous. It is a free gift to sinners who will repent and call on his name. We must receive Christ today.
2: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0: 방송 전두대에 나가서 이번에 너무 좀 느낀 것도 많았고.
1: 울었어요?
2: 울었어요?
3: 진짜 울었겠어.
4: 네가 나를 VIP로 초대한 것이 진짜 기적 같은 선물이다. 진짜 기적을 선물 받았다. 나 사실 원망했어요. 연초가 나는 그래서 안 믿을랬어요. 왜냐면 진짜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도 없다 생각했거든. 내가 그래서 은경이한테도 맨날 그래서 너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야 물어봐라. 엥가 하라 그래 나한테. 너 뭐에다 쓰려고 이런데 나한테. 연초가 너의 삶을 보면 내가 믿어. 진짜 어제 난 기적 같은 선물을 받았어 연초가.
5: 이번 주일에 교회로 한번 향해 보심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6: 직접 교회로 갔죠.
7: 오늘 초대를 받아서 일주일 맞게 나온 VIP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8: 교회 등록하는 날이거든요. 이제 이게 첫 발걸음이 돼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9: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 3학년 아이인데 극동방송 라디오 사회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늘 밤에 나왔습니다.
11: 오늘 처음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2: 이 정미단 성도님이 교회를 다시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 그걸 느껴서 이렇게 참여하자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13: 성경을 듣고 이 사랑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14: 축복을 자체가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
15: 개척을 하면 전도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아홉 교회 목사님이 연합전도대에 같이 해보자라고 신청하신 거예요.
16: 115명 아홉 개 교회가 전도했습니다.
17: 이렇게 극동방송 전도대회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살아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18: 거기 오신 모든 성도님

0: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곳에 와서 이렇게 좋은 단체를 열어주신 거 우리가 못하는 걸.

0: 우리 정호희 단수 집사님. 야,
1: 이 현장에 참... 함께 하셨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결과 보고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0: 어떠세요?
2: 아,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느꼈는데.
0: 예.
2: 이게 열매로 맺어지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네요.
0: 참.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애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그러나 저희는 그 도구로 사용됐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고요.
1: 맞습니다.
0: 참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신 거예요.
1: 어, 맞아요. 저도 처음 보는데요.
0: 뭐 일부러 네. 처음 들었어요. 자, 7시 네. 47분인데요. 좀 개인적으로 좀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실은 제 첫째 딸이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입시생을 가진 부모님이나 입시생을 가지셨던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0: 예, 예.
2: 가끔은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할 때가
0: 맞아요,
2: 있습니다.
0: 맞아요.
2: 네, 네. 그러나 이제 좀 다행인 것은 딸아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결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따님도
0: 아멘.
1: 아버지 따라서 어떻게
0: 음악 전공인가요?
2: 아, 음악은 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비슷한 계열입니다. 제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연기요?
1: 네. 곧 보겠네요.
0: 추후에
1: 네.
0: 분명히 볼 것 같고요.
1: 네.
0: 자,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요. 7시 48분인데 여러분.
1: 네.
0: 우리 정호윤 선생님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의 가정, 우리 자녀 특별히 따님. 이번에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1: 맞습니다.
0: 또 앞으로의 그 연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1: 네.
0: 자, 오늘 정규 방송이 49분까지여서
1: 네.
0: 저희가 오늘 49분 이후에 유튜브에서
1: 네.
0: 짧은 인터뷰를 한 번 더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한번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김수연이었습니다.
0: 우리 수연 PD님도 또 출산 잘하시고
1: 잘 다녀올게요.
0: 기술에 우리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구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분명 기도했고 약속의 말씀도 붙잡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리다가도 어느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아, 이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리에서 어느새 내가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람과 사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기다림이 길어지자 자신들의 방법을 택했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기록 바로 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 너의 계산으로 내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도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계산하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마커스 워십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우리도 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기도 끝나고 다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를 몇 개씩 만들어 놓고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게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해야 할 몫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몫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아는 방법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A가 안 되면 B, B가 안 되면 C 이런 식으로 방법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저 내 능력 안에서, 내 시야 안에서 고군분투하는데요.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생각한 답보다 훨씬 좋은 답을 가지고 계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내가 할수 있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그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두 곡의 힘찬 찬송이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크룩스의 곡이었고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송도 같이 불러봤어요.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모든 자연 만물이 찬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봤습니다. 7048번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될 듯 될 듯 안 되는 일이 사람의 일이고 안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네요. 공감이 되죠? 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안 되는 게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하나님의 한 방에도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신묘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아, 공감이 됩니다. 아, 3176번님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신청하고 싶어요 라면서 새벽 예배 때 시편 107편의 말씀을 봤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전에 우리가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계속 이 한 장 내내 반복되는 거 나눴었는데 시편 107편에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이 참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또 고백해야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입니다. 8593번님 날 낳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돌발성 폐질환도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남편의 이 질환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저도 기도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데요. 아,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고 4826번님이 주셨어요. 기도해놓고도 불안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엘샤다이 하나님께 맡겨보겠다고 다짐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기를 기도로 응원합니다. 7793번님이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 송원교회 에클레시아 어린이 선교 합창단 단기 선교 태국으로 다녀온다고 기도 부탁했던 분이라고 얼마 전에 귀국을 했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99%가 불교 또 무속신앙인 이 태국의 치앙마이 초중고등 학교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원교회 에클레시아 어린이 선교합창단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태국에서 태국의 아이들

그들을 축복하며 불렀대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귀한 메시지 찬양으로도 전하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 찬양으로 여러분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 이름을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지쳐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려도, 내 눈앞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요,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우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시간은 여수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한국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예의를 갖추고 좋은 말을 해야지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말로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반응한다라는 원리죠. Give and take, 주는 대로 받는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고대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하무라비 법전에 나온 그런 법이기도 한데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끼친 만큼 해를 끼친다, 내가 해를 받은 만큼 해를 끼친다, 당한 만큼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동해보복법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보면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을 보면 이 동해보복법

모법법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이것이 동의 보복법입니다. 행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는 무엇으로요? 똑같이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라, 이것이 바로 동의 보복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동해보복법을 받은 대로 갚아줘라, 이 동해보복법을 율법에 제정을 해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받은 대로 갚아라, 해를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을 율법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당한 만큼만 갚지 않습니다. 당한 만큼만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법으로 보복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갚아주면 되죠? 오른뺨을 때리면 돼요. 그냥 그대로 갚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뺨을 맞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뺨을 맞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뺨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있어요. 저는 뺨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는데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막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복도에서 막 시끄럽게 신나게 막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야 이리 와, 애들 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얘들아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 이렇게 좋게 타일러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들 다 이렇게 줄 서. 그러더니 볼태기를 잡더니 그냥 빰을 한 대씩 치는데, 와, 제가 그때 정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감정이, 정말 수치심과 그 모욕감과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뺨을 때리는 것은 단순히 폭행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렇게 됐어요. 어느 쪽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여러분,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보통 주로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해요. 자,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 상대방이 맞는 뺨은 어느 쪽일까요? 아, 그렇죠. 모르시면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렇죠. 오른손으로 치면 상대방의 왼편이 때려집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거든, 자,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 중 하나요. 손 등으로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뒤에서 잽싸게 이렇게 쳐야 돼요. 둘 중 하나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뒤에서 안 치잖아요, 뺨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거는요, 손 등으로 치는 거예요. 손 등으로.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두 배로 모욕적인 행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짜 모욕감을 주려면 어떻게 쳐요? 손등으로 치는 거야, 손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너의 인격을 모독하고 수치심을 주거든

그대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편을 돌려대라 이 말은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따개를 때리고 얼굴에 막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뺨을 맞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이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수모스러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시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욕을 먹었는데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두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먼저 40절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자, 무엇까지도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옷은 이렇게 흔하죠. 뭐 옷장 열어보면은 안 입는 옷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선교지에도 보내기도 한데. 근데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은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못 갚았어요.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속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어요. 속옷까지도 벗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고소해가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뭐까지 벗어주라고 얘기합니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내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기후라서 낮에는 덥지만 이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이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 면에서 피로하는 옷이 겉옷입니다. 근데 그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줄 때에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면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까?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는 이 로마 군사가 유대인이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있었죠. 그런 식민지 백성들을 아무나 시켜가지고 짐을 대신 지게 하고 짐을 대신 옮기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지정 범위가 오리예요. 오리. 예, 규정된 거리가 오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채찍질을 하도 많이 당하시고 피를 많이 흘리시고 고초를 당하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 없었어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자 로마 군사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 길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를 부르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요. 억지로 졌어요.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로마법에 의하면 식민지나 유대인들은 억지로 그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짐을 대신 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가문의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지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은 누군가가 너의 권리를, 자유를 침해할 때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가 나의 인격을 모독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을 짓밟은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손해본 만큼 갚아주고 고소하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고 원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배려하고 오히려 손해보라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멘하기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요구를 또 하십니다. 43절, 44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한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차라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를 박해하는, 탁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너의 원수, 너를 박해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손해만 봐도 참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분노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참 좋은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 오늘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우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는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아요.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성격, 기질, 말투, 정말 부모를 빼닮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 있을 때에,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뱉음을 하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지만이,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여러분,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기까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예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막 지켜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니까 사울이 그것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 다윗이 도망다닌 세월이 10년이 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도망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이 동굴에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울이 뭘 잘못 먹었는지 막 똥이 마려워가지고 이 동굴에 용변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울 그냥 단칼에 죽이기만 하면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지 않아요. 살려줘요. 사울 왕이 그걸 알고 나중에 감동을 받죠. 야, 다윗 내 아들아, 야,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원수를 갚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막 사울 왕이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쫓아다녔습니까? 안 쫓아다녔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다시 쫓아다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너 한번 살려줬으면 됐지 또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면서 단칼에 죽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으세요? 남편 말고 원수 있으세요?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되갚아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은 보복합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죠. 손양호 목사님은 1902년도 경남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37살에

0: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애양원병원에 오셔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옥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 후에 불과 3년 후에 1948년 여순 사건이 터지죠. 하루아침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공산당원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기독 청년의 기독학생의 리더라는 걸 알고 이 동인이와 동신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했죠. 근데 동인이 동신이가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 총뿌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학생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스토리를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께서 그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오빠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동희가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거든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별나게 예수 믿으세요? 왜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는 것도 힘든데 아들을 삼는다는 것이 아버지 말이 되나요? 이렇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막 말렸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희야, 제 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 5년 동안 신사참배를 거부해 감옥 생활한 것이 모두 헛수고다.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 없단다.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그들을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 아들로 삼아야 해.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연약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어렵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선을 악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8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Good morning. Summer special 기간 잘 지내셨나요? I've missed you so much.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 속 영어 속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입니다.
0: 저도 한번 해볼게요. I've missed you so much too.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서머 스페셜 기간 여름 정말 뜨거웠는데요.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1: 이번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기상 관측 이래로 정말 더웠던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날씨만큼 우리 사역도 참 뜨거웠습니다.
0: 아하.
1: 어린이들 위한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또 수련회 대학 청년